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던 그 사명도 하나님 없이 계획 잡는 일들 그 자체가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집을 다 크게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지어지는 집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꿈을 크게 잡는 것이 사람들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꿈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네가 바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집을 빠르게 지으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성과를 빠르게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설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빠르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집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흔들림은 언제 압니까? 바람이 불어보면 압니다. 태풍이 와보면 압니다. 그 집이 견고한 집인지, 지진이 나보면 압니다. 땅이 흔들릴 때 보면 압니다. 이 집이 튼튼한 집인지 견고한 집인지 기초가 든든한 건지.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의지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믿음,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내 인생의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을 맞닥뜨리면은 내 믿음이 송두리째 뽑혀지는 모습을 보면은 아, 이 믿음은 헛것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도 내 인생도 내 모든 인생의 설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다 헛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를 흔들고 우리의 기준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수고의 자체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수고의 자체가. 여러분 성공의 정의는 성취가 아니라 신뢰로 바뀌어지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성취감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나의 성공의 뒤안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세운다는 표현 속에는 이 말은 단순히 건축의 행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고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집을 설계하고 내 인생의 집을 세울 때에 단순히 벽돌을 삼고 기둥을 세우고 문을 달고 지붕을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노력하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성 자체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집을 세우실 때에 그 집을 지키실 때에 그 집을 붙들고 가실 때에 그 집의 외형보다 목적의 기둥을 세우고 크기보다는 의미의 지붕을 얹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하나님이 지키시는 집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방향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면 인생의 말년에 난 뭐하고 살았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성공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크게 성공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인생길이 지금 그 방향이 바른가? 내 인생의 좌표가 바로 설정되어져 있는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른지를 어떻게 점검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점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쌓아올린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향으로,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으로, 항상 내 가정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의 방향은 잘못되지 않고 남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 가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바르게 가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삶은 올곧아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함수 관계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내 인생의 모습으로, 내 인생의 지혜로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사네립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을 때에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국제적 분쟁 관계 속에서 히스기야가 취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나라를 통째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히스기야가 한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지요. 여기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왕권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왕의 군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가정도 우리 나라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붙드시는 나라와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집에 대한 의미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하면은 시편 127편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7편은 뭘 경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공의 공허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집을 지어서나 의미가 없고 성취는 있으나 안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늘었으나 감사가 메마른 상태를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성취, 하나님 없는 소유의 넉넉함, 하나님 없는 내 삶의 모든 것들 다 헛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헛된 짓 하지 말고 올곧은 삶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27편의 경고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폭풍우 속에서도 안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우리의 소유가 늘어도 빼앗길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고 무엇을 어떻게 지켜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벽입니까?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기초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쌓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초를 반석에 두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반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폭풍우가 몰아칠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그 인생은 속질없이 무너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세계 지도가 점점점 더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 가장 활발한 지진대에 놓여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판과 판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곳이 바로 일본이에요. 판의 두께 하나가 100km라고 그랬습니다. 지구는 살아있습니다. 이 지구의 핵 속에 뜨거운 용암이 끓기 때문에 그 용암이 끓고 끊임없이 새로운 판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판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이 지진이에요. 지금 일본 열도를 향한 지질학자들의 경고가 뭡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일본에 밀어닥쳤던 쓰나미 지진, 그때 지진의 강도가 9였습니다. 9.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9.0의 강진과 더 강력한 10도의 강진도 올 수 있는 땅이 일본이에요. 땅이 흔들리면은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진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흔들림 속에 무너지지 않는 것은 내가 쌓아올린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쌓아올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집, 내가 아무리 쌓아올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성, 내가 아무리 쌓아올려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는 나라,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경고는 또한 다른 쪽으로 보면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그 나라와 그 가정은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들고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집과 성은 그 안에 사는 공동체는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전에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지금 전 세계가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고 있는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나라는 전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삶의 불안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고 염려와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그 집이 잠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를 갖다 놓아도 침대가 잠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잠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평안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기 잠은 아 나는 머리에 뭐가 까딱까딱 붙이면 잠이 와. 5초 안에 잠들어. 복입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은 누워서 한 시간을 비댑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여러분은 그러지 않고 머리에 뭐가 갖다 대면은 잠 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잠이죠. 그런데 그 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고 내 인생의 삶의 곤고가 밀어닥칠 때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밤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으로 인하여 내가 잘 수 있는 상황.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앞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헤롯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잡아 죽이면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겠구나. 그리고 제2탄으로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를 야고보처럼 처형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날이 새면 베드로도 순교당할 지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는지 천사가 와서 깨우도 야 베드로 일어나 일어나 안 일어납니다. 깊은 잠에 빠집니다. 깨우다 깨우다 안 되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옆구리를 콱 쳐버립니다. 그냥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끄는 대로 영문도 모르고 자다가 일어나서 나갑니다. 나갔더니 바깥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날 아침은 죽어요.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밤에 잠이 옵니까? 근데 베드로는 자요. 얼마나 깊이 자는지 천사가 와서 흔들어도 안 되고 옆구리를 들고 자야만이 깰 수 있는. 그래서 아침잠이 많은 사람은 깨우다 깨우다 안 되거든 옆구리 한번 치시기를 바랍니다. 출근 시간 다 됐는데도 안 일어나고 학교 갈 시간 돼도 안 일어나거든. 잘못 치면 갈비뼈가 좀 문제가 생기지만은 베드로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잠자게 만드시는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을 그리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 날까 봐 두려워하고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파산할까 봐 두려워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면은 내 집을 과연 내가 지키고 있습니까? 내 나라를 과연 내가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집도 내 나라도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그런 집과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단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근심과 염려가 없어서 밤에 잠 잘 자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밤이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밤, 국가의 밤, 개인의 밤. 시편에서 나오는 밤은 흔히 절망의 밤이고 환난의 밤이고 괴로움의 밤이고 죽음의 밤입니다. 그 밤의 상황이 내 앞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밤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통하여 주시는 잠으로 인하여 그 밤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잠을 잘 수 있는 은혜, 그 평안함. 왜냐하면 그 집을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또 종교 개혁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막 순교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밤에 잠을 잘 잡니다. 잠자러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 종교 개혁자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앞날과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평안히 자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하면 하나님께 맡겨두고 자는 거예요. 환난의 밤이 닥칠 때에, 괴로운 인생이 내 앞에 문제가 닥칠 때에 내 집은, 내 삶은, 내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참된 평안의 잠을 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헛되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집의 조력자로 초청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 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조력자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헬프로만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우리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테일맨은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식은 부모들의 소유가 아니고 자식은 부모들의 성과가 아니에요.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자식을 받아 양육하는 책임을 우리가 맡고 있는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보다 귀한 자녀를 양육할 청지기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고 그 자녀들의 미래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밤의 시간을 지나고 있던 이 시편 기자는 어느 순간 가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 자녀들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우리 가정의 미래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의 미래요 하나님 나라 축복인 자녀들에 대해서 헛되지 않은 양육을 하려고 하면은 내 자녀들의 삶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 지난주일 기도가 흐르는 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한나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나는 불임 여성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아들로 얻은 자녀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한나에게 주신 거지요. 한나는 그 사무엘이 젖대자마자 성전에 갖다 맡깁니다. 맡길 때, 맡기고 나올 때 성전 문지방을 듬고 나올 때 한나의 마음속에 상실감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만함으로 넘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내가 키우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양육하는 자녀로 맡겼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을 방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의 책임을 다하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 그럼 산나는 매년 새 옷을 지어서 아이가 요만큼 컸겠다 싶으면 새 옷을 집어서 명절에 올라갈 때 또 그 아이 사무엘을 향하여 헌신으로 제공합니다. 그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지고 결국 그가 집에서 흐르던 그 기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집에서 무엇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경쟁의 언어가 아니라 결과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언어로, 기도의 언어로, 찬송의 언어로 자녀들이 양육받을 때에 그 자녀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익숙해지고 그 자녀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익숙해지고 그 자녀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익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자녀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 세상에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요 자녀 양육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최고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자식, 둘째는 부인, 셋째는 골프. 절대로 지 마음대로 안 된대. 그런데 세상에 제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운전이래.
운전은 빨리

0: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싶으면 늦게 가고, 핸들을 돌리고 싶으면 돌린 대로 차가 따라주고, 일로 돌리면 일로 돌리고. 그래서 남자들이 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일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고, 마누라고, 골프고. 안 되는 걸 억지로 자꾸 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안 됨을 되려고 자꾸 강제로 끌고 가지 말고, 안 되는 걸 하나님의 안에서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가야 되죠. 말안 듣는 자식 때문에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 가정에 기도가 흐를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통하여 흐르는 그 기도 때문에 그 자식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거스틴입니다. 그 부모가, 엄마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어거스틴은요, 이방 종교에 빠지고 온갖 문제를 다 일으키고 그러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터치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된 것이요. 헛되지 않는 자녀 양육하는 비결이 뭡니까? 주여, 내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는 부모로서의 청지기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양육하고 기도할 때내 가정에 기도가 흐르고, 내 가정에 감사가 흐르고, 내 가정에 결과만 가지고 자식들을 뽑아치려고 하지 말고, 성적 가지고 자식들을 뽑아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꾸 자식들을 성적 가지고 자꾸 대입하는데 좀더 머리 크면요, 나중에 이럽니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적표 좀 가져오시죠. 비교해 봅시다. 이래요. 잘했느냐? 못해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성적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면은 학교 다닐 때 적어도 A뿐은 다 부모님 받아놓고, 그래도 나는 이래 받았다 설명이 내놓으세요, 그냥. A뿔 안 받고 맨날 B뿔 받고 C 받는 사람이 자식들에게 성적 가지고 논하면 안 됩니다. 자기도 안 해놓고는. 결과물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과정을 얘기하세요. 내 아이가 성실함으로 감당했는지. 성실한 결과가 거기까지라면 그 아이의 한계가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아이가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양육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는 청지기로서 아이에게 좋은 가이드가 되어주고, 그 가정에 기도가 흐르고 찬송이 흐르고 감사가 흐르고 말씀이 흐를 때에 그 자녀들은 후일에 반드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성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도 그 길이 멸망의 길이면 그 끝에는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근데 내 인생의 방향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면은 그 인생은 더딘 것 같아도 결과를 아름답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정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 가정에 말씀이 흐르고, 그 가정에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 가정에 말씀으로 통하여서 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광염교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의 삶은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내 가정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쓰임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경남 광염교회 전광선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314-8291번 경남 광염교회나 지역번호 0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벌써 5월의 마지막 토요일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5월은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졌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은

가정의 달이라는 5월의 특별한 이름처럼 서로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행복한 5월을 보냈겠지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 은혜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여러분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나요? 어떤 친구는 여름방학을 기다리고, 어떤 친구는 생일을 기다리고, 어떤 친구는 떨어져 지내는 가족과 다시 만나는 날을 기다리기도 하겠지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으로 특별한 사연이 도착했는데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6623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우리는 쥐어린이 처음에는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지금은 매주 기다리는 방송이 됐어요. 아이뿐만 아니라 저도 같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사연을 보내주신 6623번님께서는 처음에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을 우연히 듣게 되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매주 방송을 기다린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이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된다는 사연에 전도사님은 정말 감동이 되었답니다. 지금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을 기다리며 시간을 맞춰 라디오나 극동방송 어플을 키고 있나요? 방송을 기대하고 방송 듣기를 기다리며 듣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우리는 쥐어린이 어른이들 감사합니다. 방송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은혜를 받으신다는 사연에 저도 은혜가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방송되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을 통해 만나고 은혜를 나누기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거지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방송을 기다리며 또 기다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의 약속을 지키셨고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도 지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곡으로 들었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번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오시기로 한 약속을 지키실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파이디온 선교회의 주님 다시 오시리, 캠키즈 워십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입니다.

0: 생명의 사람을 만나요.
1: 여러분을 만나 반가워요. 나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친 사람이에요.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도망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나는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나는 감옥에 갇힌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감사한 일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0: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그 이름에 유익을 끼친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의 주인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주인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친 죄인이었어요. 그는 바른 삶을 살지 못했고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로마 감옥에 갇혔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을 만드시고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를 지으며 사는 친구가 있나요? 감추고 싶은 죄를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죄를

가볍게 여기며 마음대로 사는 친구들은 없나요? 강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생각에 부끄럼 없이 죄를 지는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며 사는 오네시모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도 크셨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만나도록 인도하셨어요.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처럼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여러분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쉽게 짓는 죄도,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할 만한 아주 작은 죄도 예수님은 전혀 짓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깨끗한 거룩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필요 없을 만큼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네시모도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했어요. 그래야 그의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십자가를 피하려 하지 않았어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복음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들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매일매일 깨끗함을 입으세요.

0: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들었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들처럼 생각했고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석방될 때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주었어요. 죄를 짓고 도망친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은 용서해 줄까요? 편지를 읽어가던 빌레몬은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1: 나도 변화될 수 있어!
0: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전에 죄를 지으며 살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복음을 들었나요? 오네시모처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도 오네시모처럼 변화될 수 있어요. 죄에 대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조금 조금씩 날마다 변화시켜 천국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실 거니까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또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바래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저를 사랑하시고 기대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겠어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겠어요. 죄에 대해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어린이 로마서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우리는 죄 어린이 친구들, 날마다 죄에서 승리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으로 미리의 내가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송인데요. 피처링 안다인의 목소리로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여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월드미션 교회 조희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0: 오늘의 본문으로 주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보에는 이렇게 실려 있어요. 주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넘겨주고 나서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한번 따라하시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의도대로 주일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주일을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명확하게 말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시는가? 주일은 따라합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로 지키세요. 예배하는 날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2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거기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군주는 어디에서 예배하라고요? 군주는 나라의 왕이잖아요. 왕이라도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하고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라.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당 안에 중심에 들어오지 말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도 문 통로에 서서 예배하고 예배가 끝나면 밖으로 나가라. 대통령이라고 해서 주일 강단에 불러서 세우는 거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지요?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어디에서요? 문 입구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예배 끝나면 나가라. 자, 군주도 문 통로에서 예배하고 나가라. 백성들도 문 입구에서 예배하고 나가라. 그 예배당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2절 말 제사장만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엄격했어요.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도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권위자라도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없었죠. 다 문 밖에 서서 예배하고 나가고 통로에 서서 예배하고 나가고 이것을 어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처럼 저도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예배당 안에 모여서 동등하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고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군주가 안식일날 번제 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뭘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매주마다 어린 양 6마리, 순양 1마리.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백성들은 그럼 빈손으로 가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 구절은 백성들도 정해진 재물을 가지고 번제 드리러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만약에 자 장로님들은 주일마다 양 3마리씩 끌고 오세요. 권사님들은 주일마다 양 2마리씩 끌고 오세요. 이런 제도가 지금도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주일이 굉장히 고역스럽지 않을까요?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너는 목사니까 주일날 양 5마리 끌고 와. 그러면 내가 부담스러울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예배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이처럼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시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날로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주일을 제대로 잘 안 지키는 것이 문제죠. 주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지금 이번, 이 어제, 오늘이 이제 4월 초파일입니다. 연휴가 지금 내일까지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주일을 연휴에 포함을 시킨다고요. 주일을 연휴에 포함시킨다고요. 여러분, 주일이 연휴 중간에 끼어있던, 연휴 끝에, 끝자락에 있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연휴에 포함시키면 안 되고 주일은 주님의 날로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오늘 불공돌이로 안 가시고 이렇게 다 오실 자리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아멘. 지금은 너무나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편한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의 의미 부여도 하지 않고 주일을 연휴와 같은 날로 그냥 격화시키고 주일을 심지어는 마음대로 막 자기 편의주의로 어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복을 받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망하자는 것이죠.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너무 편리한 시대예요. 모든 것이 자동화 시스템이고 모든 것이 편의주의, 편리주의에 이렇게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 편리주의, 편의주의에 익숙해지다 보니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만 불편해도 못 견뎌하셔요. 조금만 번거로워도 사람들이 엄청 귀찮아하세요. 그게 뭐냐면 편의주의, 편리주의에 내가 나도 모르게 익숙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죄송한데 주일은요, 너무 편의주의에 너무 그렇게 동화되지 마시고 몸으로 내가 발로 걸어나올 수 없는 사정이라면 모르겠지만 두 발이 멀쩡하다면 걸어나오셔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셔서 예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웬 말이냐고요? 저는 온라인 예배를 처음부터 배격하는 사람이에요. 온라인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루에 10번, 20번 쪼개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절대로 편리주의, 편의주의에 길들여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환경에 관한 사진을 쭉 이렇게 보다가 너무 가슴 아픈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한번 띄워드릴 테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 황새라고 하나요? 무슨 새라고 하죠? 저게 무슨 조형물이 아니라고요? 황새가 지금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저걸 뒤집어 썼겠죠? 자기가 스스로 저걸 벗어낼 수 없으니까 비닐봉지에 갇혀서 저를 고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환경에 관한 사진인데 이걸 보면서 내게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이 비닐봉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한없이 편리하게 하는 거죠. 물건을 사서 가고 부담 없이 들고 가기도 하고 버릴 물건을 담아서 버리기도 하고, 우리는 그 편리한 비닐봉지에 대해서 아무런 뭐라고 할까요? 이상한 생각하지 않고 마구 서고 버리고 익숙하다. 그런데 우리 편리하자고 서는 그 비닐봉지가 저렇게 생물의 몸을 가둬서 질식사시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내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네가 편리주의에 익숙해지면 그 편리주의가 너를 질식시킬 거야 하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너무 편리주의, 편리주의에 길들여지지 마시고 번거롭고 불편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예배만큼은 그렇게 해야 되고 주일만큼은 그렇게 지켜야 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차마 부탁을 못 하시니까 만만한 게 뭐라고 저희 아내한테 저는

사모님 예배 영상 좀 보내주세요. 새벽기도 영상 좀 보내주세요. 온라인 예배 할 수 있도록 자기를 초대해 주세요. 그럼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이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아니시고 뭐 해외 나가신 분도 아니시고 다 몇 분이면 예배당에 올 수 있는 환경에 사시는 분이 그런다고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두 발로 걸어 나올 수 있는 사정이라면 나오셔서 예배하는 게 맞아요. 아멘. 옆에 분 얘기해, 저 양반 말이 맞지? 제가 틀린 말을 하는 거 아니죠? 맞는 말을 하는 거지요. 온라인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희한한 문화를 당연한 것처럼 올 현대인들을 영적으로 질식을 시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좋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왕이라도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없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백성들도 문 밖에 서서 예배하고 돌아가야 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주어졌으니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일은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된다. 아멘. 주님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일을 지킨다면 개인도 절대 불행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나라 국가도 불행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주님의 의도가 뭐냐? 가족이 함께하는 날로 지켜라. 가족이 함께하는 날로 지켜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6장에서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서 16장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거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안식일이 되면 너희는 각기 어디에 있으라고요? 각기 처소에 있어라. 가정에 머물라. 가정에 머물라. 가정에 머물라는 얘기는 뭐예요? 안식일이 되면 가족이 함께하는 날로 지켜라고 얘기해요. 가족이 함께하는 날로. 그리고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시죠? 29절에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안하셔서 내가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주일날 내가 영업을 중단하면 내가 굶어 죽을까 봐 불안해서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불안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우리에게 여섯째 날에는 내가 이틀 분을 채워줄게 했으면 그런 줄 알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일곱째 날은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친히 설계하시고 세운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다른 모든 기관은 다 사람에 의해서 이제 세워졌지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하나님 이 땅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신앙을 바탕으로 가정이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사단 마귀가 알고 가정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가족이 자꾸 핵분열되게 만들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뭐 주중에 분주한 시대를 주중에는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주일날만큼은 가족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예배가 끝나면 저녁 식사만큼이라도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식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아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안식일에는

가족이 가정에 머물러라. 가정에 머물러라. 가정에 머물러라는 말씀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라 그 얘기입니다. 주중에는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새벽까지 출근하는 남편이 있고 뭐 밤늦게 퇴근해서 오는 뭐

예, 그것이 당연해야 되고 그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최근에 우리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좋지 못한 현상이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학교폭력. 근데 학교폭력보다 더 훨씬 더 심한 것이 있는데 가정폭력이라는 거예요. 가정폭력.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 이런 남편을 전부 다 구속을 시켜야 돼요. 여성들 아멘 하면 또 두드려 맞을까 봐 아멘을 못 하시나 봐. 아니, 남편이 얼마나 못나 빠졌으면 자기 아내한테 폭력을 행사합니까? 아내한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또 생각난 김에 또 얘기하겠어요. 우리 경상도 남자들 잘 들어야 돼요. 자기 아내 보고 야, 자, 너 뭐 그러는데 이거 정말, 아니 어떻게 자기 아내 보고 야가 뭡니까? 야가. 남편들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와이프 보고 네가 뭡니까? 네가. 어디 감히 자기 아내 보고 야, 자, 네 이렇게 말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보, 당신, 뭐 이렇게 좋은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폭력이 너무 심하다고요. 가정폭력이. 부부간에 다정하지 못한 것 불행한 거죠. 가족 간에 불화한 거 당연 너무 불행한 거죠. 수도권에 850명 여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 만약에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미쳤습니까? 85%가 안 한다는 대답이 나왔어요. 85%가.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85%가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안 산다. 그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 지금 아내와 남편이 부부의 인연을 믿고 살고는 있지만 마지못해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의무감으로 그냥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다정함과 행복함과 즐거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이루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만나서 살겠다는 대답이 100%이면 좋겠어요. 기가 찬 모양이네. 러시아의 문호였던 솔제니친이라는 분 있죠. 솔제니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분이죠. 솔제니친이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산주의가 몰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솔제니치는 두 가지 원인을 얘기했어요. 공산주의가, 하나는 교회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이고 하나는 가정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정답을 말한 거죠. 문학가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표현한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교회를 존중하나요? 공산주의가 가정을 존중하나요? 그렇지 않죠. 솔제니치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세계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공산주의가 75년 만에 왜 종말을 구했습니까? 공산주의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유독히 행복한 가정을, 부부검설이 좋았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맥케니 대통령이거든. 25대 대통령. 이분이에요. 너무 부부관계가 좋고 너무너무 가정이 화목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었다고 해요. 이분에게 물었어요. 가정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두 가지. 첫째는 가족의 식탁이고 둘째는 교회 예배다.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국정 수행이 얼마나 바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보다도 분주한 일상을 보낸 분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반드시 가족과 함께 식탁을 함께하고 그리고 주일은 반드시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 다정한 부부의 비결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정의 위기가

아니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다 뿔뿔이 흩어져 각자 도생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쳐놓은 덫이라는 거죠.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좌정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으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막상 여러분 가정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지요.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시는가? 가족이 함께하는 날로 지켜라. 아멘. 옆 사람 일러주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된장찌개도 끓이고요. 부침개도 굽고요. 저녁 식탁을 잘 만드세요. 축원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넉넉하면 목사님 오세요 하면 더 좋고. 세 번째,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에 주님의 의도가 뭔가,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킬 때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우리 삶을 복되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제대로 지키면 네 인생 대박나게 해줄게, 이 약속이거든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이 쭉 나와요. 첫째 날 뭘 만들어, 둘째 날 뭘 만들어 쭉 나와요.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라고 말씀이 있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요, 7일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그 말씀이 엄청난 거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을 주님의 날로 온전하게 지키면 그 날에 담긴 그 복이 내 것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어 세상에 너무 현혹돼서 그 일곱째 날 복되게 하신 그 복을 다 놓치고 사는 거지요. 허브캐처라는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일에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은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햇빛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햇빛을 많이 쬐므로 비타민 D가 공급이 되고 비타민 D가 충분하면 면역력이 생기고 질병을 이기게 되고 햇빛이 비침으로 곡식이 자라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햇빛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엄청나죠. 그런데 햇빛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보다 주의를 온전하게 지킬 때 얻는 유익이 더 많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공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복되기를 바라신다면 주의를 절대 범하지 마시고요. 주의를 믿음으로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 타는 날은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개 타는 날은 손꼽아 기다리죠? 적금 타는 날은요? 뭐 개를 부어봤나 적금을 부어봤나. 적금 타는 날, 개 타는 날은 기다려지죠. 왜? 목돈이 들어오니까.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속에 예수가 계시다면 주일이 개 타는 날처럼 기다려진다고 생각해요. 예. 옛날에 어른들이 교회 가는 걸 반대하셔가지고 야 이놈아 교회 가면 밥을 주나 떡을 주나. 요즘 밥도 주고 떡도 주고 훅도 주고 다 준다. 밥만 주나 떡만 주나 생명의 양식도 맛깔나게 준다. 영육간이 복받는 날이에요. 조금 뭐 주일날 뭐 그 하루 뭐 일을 중단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믿음으로 지킬 때 하나님이 더 그날에 담긴 복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0: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 때 이 날을 복되게 하셨으므로 이 날을 믿음으로 지킬 때 이 날에 담겨있는 그 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옆사람 서로 축원하시죠. 주의를 잘 지키셔서 그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월드미션 교회 조희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96-5540번, 지역번호 055-296-5540번 월드미션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가족의 시간 김영준입니다. 어느새 5월의 마지막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올해 5월은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가정의 달이라 불리는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셨을까요? 누군가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멀리 계신 가족을 그리워하며 전화 한 통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이 한 달을 견뎌냈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에서는 바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극동 방송의 기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마음 문을 열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과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방송은 전파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한 통의 문자, 한 줄의 사연이 이 방송을 살아있게 합니다. 지난주에는 방송사역에 동역해주시는 한 권사님께서 제 방송을 듣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반가운 마음과 함께 이 전파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더욱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문자 사연까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창원극동 방송의 반가운 소식부터 나누고 이어서 세 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기도 제목은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한 줄이라도 좋고요. 보내주신 사연은 제가 소중히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안내드렸던 AI 마스터 특강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정원이 마감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강의는 다음 주 화요일 6월 2일에 진행되고요. 오후 시간 동안 4시간에 걸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알찬 강의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목사님께서 직접 강의해 주시고요. 인공지능 AI라는 이 도구를 사역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6월 2일 화요일 창원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소식이 하나 있는데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 6월 5일과 6일까지 1박 2일로 2026년 전국 극동방송 운영위원 수련회가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 컨벤션홀에서 열립니다. 해마다 개최되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올해는 특히 극동방송이 창사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데요. 전국에서 무려 1,500여 명의 운영위원분들께서 한자리에 모이는 아주 큰 행사입니다. 우리 창원 지역에서도 80여 분이 함께 하실 예정이고요. 첫째 날에는 개회 예배와 장기자랑 그리고 특강 순서가 준비되어 있고, 저녁에는 설교와 함께 부흥회가 이어집니다. 둘째 날 이른 아침에는 김장관 목사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성찬 예배와 폐회 예배까지 수련회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찬양은 함석헌 교수님과 FEBC 워십 밴드가 인도하고요. 전국 각 지역 여성합창단의 특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운영위원분들께서 한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비전을 나누는 이 자리가 극동방송의 다음 70년을 여는 귀한 발걸음이 되길 기도합니다.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한 여정과 은혜로운 시간을 위해서 방송가족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방송국에 보내주셨던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447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엄마가 암투병으로 천국 가신 지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엄마를 케어하느라 교회를 출석하지 못했는데 다시 예배드려야 하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다시 교회 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 그리고 오랜 간병의 무게가 아직 이분의 어깨 위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예배당으로 향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그 한마디가 이분의 진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475번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한 걸음이 무거우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4620번님의 사연입니다. 아버지께서 작년 5월에 뇌졸중으로 수술을 세번 받으셨는데, 수술 때마다 극동방송에 기도 요청을 드렸었고, 그때마다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지금은 퇴원하여 느리지만 걸어 다니시고, 인지 능력도 좋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더욱 회복되어 일상을 회복하고, 믿음 생활도 회복하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의 수술, 그 고비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은 느리지만 한 걸음씩 걸어 다니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겠습니다. 4620번님, 감사의 사연을 나눠주셔서 저희도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완전한 회복과 믿음의 회복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 분의 사연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를 안정된 가정에서 돌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혹시 남편이 다시 돌아온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자비를 주셔서 안정된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분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이 문자를 보내셨을지 그 무게를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분께서 여전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소망하고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이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오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들 중에서 지금 이 시간 세 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4475번 성도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후 슬픔과 지침 속에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분의 마음에 위로를 부어주시고 무거운 발걸음을 주님이 이끌어주옵소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4620번 성도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의 수술을 이겨내시고 지금 한 걸음씩 걸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더욱 회복하게 하시어 일상을 되찾게 하시고 이 회복의 경험이 믿음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못하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이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녀에게 안정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 남편이 돌아온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자비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가정이 다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 분뿐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라디오 앞에서 말 못할 아픔을 안고 계신 모든 방송가족 위에도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연과 기도 제목은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방송에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도 후에 듣는 찬송은 또 다른 위로가 되겠죠?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오늘 나눈 세 분의 이야기는 모두 다른 아픔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끝으로 찬송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두 찬양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말,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김영준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0: FEBC 신앙 강좌.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FEBC 신앙 강좌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하준파파 황태환 대표의 신앙 간증 만나봅니다.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제목은 Walk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과거에 살 때 저는 항상 기도자인 건 뭐였냐면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요. 저는 지금 사업하고 있거든요. 저는 성도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있는 성도인데요. 항상 돈을 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항상 했었고 그 다음에 돈이 제 인생에 너무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막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중에 나누겠지만 왜냐면은 제가 선교사님 집에 얹혀 살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이제 쫓겨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막 기도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막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면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뭐 얼마나 힘드냐? 힘내라. 얼마나 괴롭냐? 내가 너 위해 기도하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 목사님은 막 목양실 계시면 똑똑똑 문 두드리고 문 열고 목사님 저희 시간 계십니까? 그러면 또 목소리도 되게 에? 왜? 이러세요. 그러면 목사님 죄송한데 혹시 잠시 시간 되십니까? 왜? 아 제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에? 내가 더 힘들어. 나가. 그러세요. 막 그러면 갑자기 막 내가 가진 일이 별일이 아니었나 보다는 생각이 위로도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같이 있던 사모님이 더 특이해요. 그 사모님은 하나에 꼽히면 그것만 이야기해요. 그것밖에 안 들어오나 봐.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저를 만났는데 저한테 신학교 가라는 말에 꼽히셨어요. 나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만나면 되는데 문제가 제가 그분 집에 얹혀 살았다는 게 문제예요. 아침에 밥 먹을 때 이야기하고 점심 먹을 때 이야기하고 저녁 먹을 때 이야기하고 또 교회도 같은 교회잖아요. 또 그분이 청년부 담당이었어요. 청년부 임원회의에 모일 때도 막 이야기 태어나 신학교 가라. 그 다음에 앞에서 예배 드릴 때도 갑자기 예배 드리러 사모님이 저 전도사님이셔가지고 동시에 말씀도 전하셨거든요. 말씀 전하시기 가기 전에 제 옆에 오셔가지고 너 신학교 가라 이러고 또 말씀 전하러 올라가시고 이거 똑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 귀에서 울려요. 어느 날은 내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반복해서 들은 메시지가 귀에서 울리는 거예요. 태어나 신학교 가라. 내가 이거 언젠가는 주의 음성으로 착하고 가겠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모님한테 조부를 봤어요. 초보 사모님, 저한테 지금 신학교 가라 그러시는데 이렇게 합시다. 제가 신학교 시험 칠게요. 그리고 붙으면 갈게요. 대신 떨어지면 절대 안 갑니다. 다시는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당연히 떨어지면 안 가니까 다 찍었어요. 그래서 짧게 줄이면은 그의 이놈 미달이었어요. 그래서 붙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I'm sorry나 뭐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데 문장이 congratulation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붙었어요. 신학교 다녔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어 너무 시험을 못 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3년이면 끝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7년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졸업하면 주님 오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가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몰래 나와서 도망갔어요. 사모님이 찾아올 수 없는 곳. 사모님이 신학교를 가라고 전화도 할 수 없는 곳. 으소로 갔어요. 어제는 군대였어요. 군대로 도망갔어요. 제가 군대로 도망간 이유는 뭐냐면 저는 신학을 할 마음이 죽어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 커녕 저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생활 잘해서 내가 복받아가지고 부유하게 살면 되는 게 제 인생의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막 배우고 공부하고 주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는 제 인생에 옵션에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하지 않겠다. 그리고 군대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군대에 가면은 뭐 알다시피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근데 좀 괜찮은 선임들을 보니까 교회 다니고 중고등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원했어요. 저 중고등부 선생님 하겠다고. 그리고 중고등부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아니 중고등부 애들 한 8명 앉혀놓고 예배를 5분 드리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5분밖에 안 드리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제가 되게 용감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제가 짝대기 하나인지 두 개인지 기억 안 나는데 갓 두 개 됐거나 하나였거나 그래요. 제가 막 정말 그 짬도 안 될 때 가가지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죄송한데 선임 저기 상병님 병장님 죄송한데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준비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리고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전하시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애들한테 말씀 먹여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근데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이야기를 누가 했죠? 제가 했죠. 그래서 막내가 누구죠? 저죠. 그럼 누가 먼저 하죠? 제가 하죠. 제가 먼저 했어요. 근데 제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마이크를 잡으면 잘 안 나요. 앉아놓고 애들 8명 앞에서 그 예배당이요. 막 이런 예배당도 아니고 중고등부 애들은 예배당도 없어가지고 군대 식당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식당에 7명 앉혀놓고 1시간 반을 이야기했어요. 그 애들이 나중에 노랗게 돼가지고 근데 더 노랗게 된 게 옆에 있는 선임들이에요. 왜냐면 다음 주 증거 해야 되잖아요. 끝나고 저를 찾아오더니 저한테 너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왜요? 네가 1시간 반 하면 다음 주 우리 어떻게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이제 네가 쭉 해라 그러는 거예요. 일이 지금 대단히 꼬였죠.
제가 군대로 도망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거나 전하기 싫어서 제가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도망가가지고 졸지에 2년 동안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저희 군목사에게 말씀드렸는데 제 생집을 열어보니까 신학교를 갔다 온 거예요. 너무 잘 됐다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막 전하게 됐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어떤 말씀하신 적이 있었냐면은 성수야 이제 진짜 제 본명이 성수거든요. 성수야 이제 진짜 무섭대. 왜요? 의사가 잘못 배우면 사람 죽인대. 근데 말씀 잘못 전하는 사람이 잘못 배우면 영혼 죽인대. 막 그런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졸지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잘못 전했다가는 나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드렸어요. 뭐라고 약속드렸냐면은 하나님 저한테 하루에 한 시간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한 시간 제가 기도할게요. 군대에서 군인에게는 2시간 휴식 시간이 2시간 반 정도가 매일의 휴식이 있거든요. 하나님 30분 제가 쓰고 2시간 드릴게요. 한 시간 제가 기도하고요. 한 시간 말씀 읽을게요. 근데 나머지 일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임재가 있어요. 그냥 말씀이 막 의무감에서 막 소리에서 읽다가 막 이게 감동이 되고 막 이게 상상이 되고 이러다가 내가 말씀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말씀을 전할 때 의무감에 준비하고 의무감에 기도했는데 나중에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막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감동이 생기냐면은 우리 부대에 급료 철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쳤죠. 왜냐면은 부대에 급료 철학이 어떻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뭐였냐면은 부대에 20년, 30년 계신 주임, 원사, 상사님들이 교회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급료 철학이 생기는 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또 성경 말씀 읽으니까 막 정말 다윗도 담대했고 막 엘리야도 담대했고 많이들 담대하셨더라고요. 내가 야 나도 담대해보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갔어요. 누구한테 갔냐면 가장 교회를 싫어하는 분에게 갔어요. 왜냐면은 교회를 좋아하는 분이 승인했다가 급료 철회하다가 그분이 반대하고 다툼이 나고 분열이 나면 안 되니까 가장 싫어하는 분한테 가서 쪼부를 보면 다시는 내가 이 방에 오는 일이 없겠다 싶어서 제가 믿음을 담대하게 찾아갔어요. 뭐라고 했냐면 충성 일병 황태환입니다. 왜? 급료 철회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해 하라는 거예요. 급료 철화가 생겼어요. 그럴 때 하루는 애들 7명 앉혀놓고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애들한테 막 선포했어요. 얘들아 막 기도하면 부흥이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 부흥을 주셔 기도했는데 그걸 돌아오는 길에 애들이 막 아, 진짜 부흥이 올 것 같다고 막 이러는데 생각해보니까 부대 안으로는 밖에서 못 들어와요. 애들이 들어오려면 너무도 까다로운 거예요. 어떻게 부흥이 있지? 애들 지금 막 부흥이 기도하면 부흥이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부흥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제 어떻게 했냐면 생각이 드는 게 아 학생 수는 못 늘리지만 선생님 수는 늘릴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저희 부대에서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갈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한도가 차 있어요. 근데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분한테 찾아갔어요. 가장 교회를 싫어하는 분에게 제가 부대에서 이등병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냐, 어렵냐 이러면서 막 우울해 있는 애들한테 교회 가면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그럼 또 선임한테 잘 보이겠다고 좀 잘 따라와요. 너 중고등부 선생님 시켜주겠다고 또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가는 거예요. 상사님, 충성! 이론이 중고등부 선생님 하고 싶단다! 또 저를 미친 듯이 쳐다보면서 헤헤헤. 그러게 얘가 중고등부 됐어요. 할렐루야. 하고 안 되더라고요. 또 한 명 더 데리고 왔어요. 이론도 중고등부 선생님 하고 싶단다! 그러니까 헤헤헤. 또 됐어요. 한 명 더 데리고 왔어요. 해. 그래서 나중에는 선생님 7명, 학생 7명에서 1대1 가회가 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막 기도하는데 막 어떤 감동이 생기냐면은, 야, 나 진짜 순환회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나중에는 막 열정이 생겨가지고, 맨날 아이들 매주 주일에만 보는데, 아,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다. 진짜 얘들을 내가 진짜 막 구멍 삼아가지고, 내가 2박 3일 동안 진짜 완전 그냥, 진짜 내가 오늘 이 밤에 한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찾아갔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기적이거든요. 병사가 다른 일 없이 부대를 2박 3일 비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믿음으로 또 믿음의 경험을 해봤으니까 담대하게 찾아가서

충성, 들의 말씀 있습니다. 뭐, 수련회 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또 의문이, 헤헤헤, 씨, 된 거예요. 그래, 했어요. 2박 3일 동안 제가 막 강사 초빙을 해가지고, 자, 이번 강사님은 오전 강의는 조나단 황님이 하시겠습니다. 그 제 영어 이름이에요. 그 제가 하고, 점심 때는 황성수 강사님 하시겠습니다. 그 또 제 이름이에요. 저녁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황태환입니다. 여러분. 제가 2박 3일 동안 강의를 7개 준비해가지고 지금 미친 듯이 하고 막 저녁에 애들 집에 안 보내고 막 기도시키고 애들 나중에 뭐 대장님 막 애들이 막 저녁 일까지 끝나지 않으니까 막 찾아오고 막 그렇게 2박 3일 집회를 했어요. 내가 전화갈 때쯤 돼가지고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전화갈 때까지 해답을 못 찾았어요. 전화 갈 때가 됐어요. 이제 집에 가요. 짐을 싸고 있어요. 근데 저랑 같이 입대했던 동기가 인사과에 있었어요. 걔 인사과. 병사가 어떤지 병사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하는 애죠. 근데 얘가 만약 같이 짐 싸고 막 우리 짐 싸면서 나가면서 막 옆에 있는 애들한테 막 놀리면서 야, 눈 감아봐라. 그게 네 앞날이다. 막 이러면서 막 짐을 싸고 있었어요. 갑자기 얘가 짐을 싸다 말고 제 동기가 갑자기 짐을 팍 내려놔요. 그럼 저를 너무 한심하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형이네요. 제가 형이었거든요. 왜? 형 이제야 이야기하는데 그거 알아? 뭐? 하, 형 사실 관심병사였어요. 그래요. 뭐라고? 관심병사?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병사. 부대에는 사단장님 말보다 더 무서운 게 관심병사의 이야기예요.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웬만하면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서 급류철화가 생겼고 어떻게 해서 이 아이의 중고등부 선생님을 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 수련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래서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유격도 안 가보고 혹한기도 안 가봤어요. 언제부터는 총도 안 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집에서 설교 준비만 했어요. 부대에서. 근데 나는 도대체 왜 내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 나에게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은혜를 주시나 보다. 그 제 보직이 뭐였냐면은 사단장님실에 앞에 앉아가지고요. A4용지 있어요. 사단장님 들어가면 들어감 적어요. 나가면 나감 적어요. 누가 찾아와 사단장님 어디냐? 나가졌습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하루 8시간 동안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어느 날 너는 하루 종일 너를 앉아가지고 뭐 하냐? 들어감 나감 이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선생님 뭐 하냐면은 야, 너 와서 책이나 읽어라 그래요. 책을 읽으라고 그러는데 책 가져왔더니 또 부대에서는 야, 근무순대 책을 들고 가냐 그래요. 책을 못 들고 가게 해요. 근데 또 부대에서 요만한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자는 성경책 들고 왔는데 여러분 8시간 동안 들어감 나감 적는데 성경책 하나 들고 와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진짜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골리앗이 막 이마에 막 뭐 막 돌이 막히고 와 진짜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 너무 할 게 많아서 지금 성경이 재미없지. 여러분 8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들어감 나감 적다가 성경 읽어보세요. 진짜 그것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군생활 했어요. 제가 어떻게 관심병사 됐냐. 저는 하루에 한 시간 기도하고 약속했잖아요. 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기도를 하는데 애들 들키기 싫잖아요. 그럼 저 어디서 기도하냐면 창고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창고에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들키기 싫으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불 꺼놓고 기도하다가 누가 들어와요. 그럼 들키는 게 싫잖아요. 그러면 눈을 떠요. 근데 그 어떤 애가 들어와서 불을 딱 킨다고요. 그럼 불을 켜면 눈을 뜨고 있다 인상이 찌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또 기도하다가 들키기 싫으니까 이렇게 벽을 이렇게 찝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인상을 찌푸려요. 그분이 누가 딱 들어와가지고 불 켜고 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이씨 니 뭐하냐 이래요. 그러면 이게 벽을 찍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대에서 소문이 났는데 어떤 미친놈이 들어와가지고 하루에 한 시간씩 부대 창고에다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막 기도하다 보면 임재가 있으니까 막 흥분해요. 막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들키기 싫으니까 막 작게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밖에서 어떻게 들리냐면은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들려요. 우리 부대에 어떤 애가 들어왔는데 하루에 한 시간 동안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로 혼자 이야기한다. 생각한다. 생각하다가 이야기한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막 너무 심각한 거죠. 부대에서는 관심병사 된 거예요. 진짜. 아.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뭐냐면 제가 부대를 전역할 때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 제가 그 매일마다 애들 가르쳤던 그 자리에 가가지고 식당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과 약속 지킬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 말씀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지난 2년간에 하나님과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많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돼서 AI에 치면 요즘 해석도 다 해줘요. 여러분 요즘같이 희대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너무도 놀라운 일들을 우리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은 넘쳐납니다. 그래서 SNS에 들어가서 어떤 목

모아놨었어요. 금액이 딱 2,400만 원 모아놨어요. 모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사업하면서 막 모은 돈을 가지고 어디다 흘려보낼까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1년 전에 한 번 들었던 그 이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김상철 목사. 그래서 내가 너무 야 내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그때 있던 목사 한 분이 전화드렸어요. 저 하준파파입니다. 아 그러시냐고. 저 그때 오기로 했는데 못 오신 목사님 성함 김상철 목사님 맞냐고. 맞다고. 그럼 그 목사님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해서 제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 1년 전에 뵐 기회가 있었는데 못 뵀던 하준파파라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죄송한데 목사님 저기 막 소개하고 막 대화 나누는데 이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다운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그랬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영화 감독님이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10년 동안 기독교 영화 만들려고 몰입하셨는데 그분이 진짜 자그마한 오피스텔에서 막 신문지 깔고 주무시면서 영화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전화한 날이 그토록 오랫동안 만든 영화가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영화 제작이 중단된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스태프도 돌려보내고 모든 PD 돌려보내고 혼자 그 오피스텔에 남아가지고 하나님 위에 일하고 싶은데 왜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얼마 필요하세요? 제가 왜냐하면 어떻게든 제가 돈을 벌어서라도 제가 이분 돕고 싶더라고요. 얼마 필요하세요? 영화 끝내려면 얼마 필요하세요?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이요. 저요. 영화 끝내려면요. 저 2,400만 원 필요해요. 제가 헌금하려고 모아놓은 돈 2,400만 원이잖아요. 제가 전화로요.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옆에 둘이서 목사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얼마인 줄 알아요? 제가 사실 헌금하려고 전화드렸어요. 그래요. 얼만데요? 2,400만 원이에요. 더 이상 그분이 대답이 없으세요. 아마 흐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생각.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건 믿으세요?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짜 그분이 믿는 사람은 너무도 적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이 앞에 있어요. 이스라엘 앞에 그 골리앗이 앞에 나서가서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해요. 근데 그 조롱하는 걸 듣고 있어요. 근데 그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진짜 살아계신지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았던 사람. 그 한 사람이 나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 중에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며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승리할 것이라는 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에게 그 굉장히 놀라운 힌트가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혼자 나갈 수 있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생각을 했을까? 나갈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싸워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싸워봤다는 거예요. 나 곰도 이겨봤다는 거예요. 사자도 이겨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양을 치는 싸 자리에서 하나님과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골리앗 앞에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다가 담대해지되 300용사만 데리고 미디안과 싸우기로 결정할 만큼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양을 지키며 여러분 양을 지키며 사자도 이겨보고 곰도 싸워보고 곰과도 싸워보고 어떻게든 양을 지키며 인생을 살아오다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고 그 추억이 쌓이자 무모해진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싸우기까지 무모해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데 하나님 앞에 음란할 수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데 함부로 돈 사랑할 수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데 기도의 자리를 함부로 쉴 수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데 교회 분열에 앞장설 수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데 함부로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청년

0: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위기다. 다음 세대가 잃어버렸다. 여러분, 위기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세대가 뒤집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변화의 역사는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단 한 사람,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던 한 사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는 순간, 그분의 추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철되어지는 순간, 이 위기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인 줄로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테고, 그 날들을 통해 우리는 무릎 꿇을 테고, 그 날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실 테고, 그 날들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짙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추억거리입니다. 추억거리.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게 찾아와가지고 제 아내를 안다고 이야기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게요, 아무리 이 세상에 아름다운 여자가 많다 한들,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여자들이 많다 한들,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는 제 안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와 같은 정말 삶에서 생각하기도 싫은 고통스러운 밤을 함께 울며 지낸 것은 제 아내입니다. 제가 신혼 때 가난했을 때에 제가 손을 붙잡고, 야,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고, 최선을 다해보자고 다짐하면서 그 밤을 지냈던 그날을 보낸 것도 제 아내 한 사람입니다. 제 아들이 감기 걸렸을 때 잠을 자지 못하고 교대에 가면서 약 먹이면서 그 밤을 지새운 것도 제 아내 한 사람입니다. 제 아내의 관계요, 제 아내와 저와의 관계는요, 제 아내의 MBTI를 누가 안다고 했어? 제 아내의 혈액형을 누가 안다고 했어? 제 아내의 키, 몸무게, 어떤 인포메이션을 안다고 해서 제 아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내를 아는 것은 저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같이 하며 추억을 관통해 그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이 말씀을 삶을 관통해 아는 사람 너무도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를 알듯, 내가 내 아내와의 관계가 있듯, 내가 내 아내와의 추억을 관통해 내 아내와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가듯, 내 아내의 눈빛만 봐도, 찌르는 표정만 봐도, 내 아내가 눈치만 줘도 내가 바로 캐치하고 아는 것처럼, 내가 내 아내의 추억을 통해 관통하여 삶을 통해 내가 내 아내와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는 여러분과 관계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너와 관계하고 싶다고. 너 내 딸이라고. 너 내 아들이라고. 나 너랑 같이 살고 싶다고. 나 너 바라보고 있는데 너 나 봤으면 좋겠다고.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 가겠다고. 너 겁먹지 말라고. 내가 이기게 하겠다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고. 그럼 이길 수 있다고. 내가 승리를 경험시켜 주시겠다고. 끊임없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선명해지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선명해지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루는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이 퇴사했어요. 근데 집단 퇴사했어요. 그게 6년, 7년 전 일이에요. 제가 철이 없을 때.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시절이에요. 집단 퇴사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했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애들 나갔잖아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 쟤들이 문제가 있지 뭐 저런 애들 들어와가지고 막 이랬을 거예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나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 상해서 나가는 거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제가 애들 집단 퇴사하고 제가 대표실에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멍하니 앉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돈 많이 버는 회사 좋은데요. 부유해지는 회사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 저 그것보다 우리 회사 전 세계에서 직원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예수로 행복해하는 그런 회사 되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감동을 받았어요. 자, 회사 다니시죠? 여러분 출근했습니다. 대표가 직원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제가 갑자기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애들 막 앞에 오는데 전날까지만 해도 야 이거 똑바로 해야지. 야, 이건 잘못했잖아. 이거 고쳐야지.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아, 이렇게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는데 애들 출근하는데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 얼마나 섬뜩한 일이에요. 그잖아요.
1: 애들도 부담스럽고.

고 저도 부담스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사랑하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별로 저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출근해서 이 아이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적어두고 좀 요즘도 하고 있는데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지원이는요, 나중에 전 세계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찾는 정말 글로벌 여성 리더의 CEO가 돼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또 어떤 애는 이름 적고, 아니 얘는 디자이너인데요. 디자이너인데 얘가 디자인을 못해요. 근데 얘가 내가 싫은 소리 하고 싶은데 얘가 싫은 소리를 막 상처받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얼굴에 대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텐데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진짜 신기한 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생겨요. 맨 처음에는 회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회사가 막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얘들이 실수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얘들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들한테 막 잘해주고 싶으니까 내가 언제 행복했지?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진짜 내가 사랑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줬지? 제가 저희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제 아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저희 강남역에서 만났거든요. 강남역에 지하상 가면은 꽃을 팔아요. 그러면 꽃 한 송이 사가지고 저희 아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제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 위에서부터 막 저희 아내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라 표정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좀 환하게 웃어요. 제 잇몸까지 다 보여요. 저는 그때 아내랑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잇몸을 보니까 혈색이 건강하더라고요. 얼마나 막 환하게 웃는지. 야, 그때 내가 든 생각이, 야, 진짜 맞아. 꽃 주니까 행복했지.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꽃을 주려고 제가 강남역에서 꽃 사다가 애들 다 돌리면요, 거덜나거든요.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새벽 시장이 있어요. 그 터미널에 가가지고 꽃하고 내가 꽃병을 사다가 애들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가서 사서 애들 자리 한 명 한 명 다 놔두고 꽃을 꼽아두고 편지를 적었어요. 꽃보다 국나연. 이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애들이 막 출근해가지고 자기 자리에 꽃이랑 편지 있는 걸 보면서 막 너무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저 대접받는 것 같아요. 막 이래요. 저희 90% 이상이 여자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 애들 위해서 뭔가 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막 고민하고 살던 때에 어떤 애 한 명이 막 고민이 너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막 고민이. 얘가 표정이 안 좋아요. 근데 얘가 저를 만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사실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결혼하기 전에, 그냥 여기 있는 그 남자분들은 결혼하기 안 하신 분들은 잘 알아야 되는 게, 그 여러분의 있는 옆에 있는 그 여자친구가 뭐 대단히 이쁘든 이쁘지 않든, 뭐 대단히 뭐 화려하든 안 화려하든, 그 진짜 아빠에게서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빠 눈에는 전 세계에서 최고 이쁘고, 우리 딸을 막, 정말 나 저도 뭐 장인어른이랑 결혼할 때, 진짜 객관적으로는 이야기 너무 많이, 객관적으로 우리 딸은 막, 별로 객관적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근데, 얘가 결혼하려고 했는데, 장인어른 되실 분이 딸을 주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고, 전화번호 다 끊고, 시골로 도망가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장모님을 막 설득하고, 장모님이 막 어떻게 해가지고 장인어른이 동의하지 않는 되게 찝찝한 상태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장인어른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 장인어른이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 막 이런 여러 가지의 상처 속에 있는 거죠, 얘가.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얘가 너무 괜찮은 애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장인어른 주소 줘봐 그랬어요. 왜요? 주소 줘봐. 전화번호도 줘봐.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얘 장인어른한테 편지를 적었어요.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HUG에 같이 일하고 있는 HUG 회사 대표 황태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회사에서 정말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봤는데요. 세영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아침에 먼저 출근해가지고 30분 동안 책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세영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세영이는요, 세영이가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웃음꽃이 핍니다. 세영이는 그런 웃음, 해피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너무 좋은 친구입니다. 저는 HJ 회사의 대표로서 진짜 복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영이와 같이 좋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장인어른께서도 복받으셨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좋은 사람

사람이 장인어른의 집에 사위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내 편지를 적었어요. 그랬더니 박수.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막 감동을 해가지고 저한테 정말 장문의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답장이 온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세영이보다 저를 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사랑을 베푸고 나니까 사랑하면서 기도했더니 이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커지고 사랑해서 사랑을 베풀었더니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애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 오전 시간을 통으로 비웠어요. 어떻게 비우냐면은 얘들이 퇴사할 때 성장하지 못하고 나가는 애들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 요즘 애들 진짜 주구장창 책 읽으라고 해도 책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전 시간을 비우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 책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은 아주 교묘하게 얘들을 향한 저의 꿈이 있으니까 진짜 좋은 신앙인들 중에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장기려 박사님, 유한양의 유일한 회장님, 뭐 이런 분들의 책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책 같이 읽으면서 막 정말 월마트 샘월튼 회장 막 이런 사람들의 책을 막 읽으면서 예수 있는 막 읽는데 애들이 나눔이 정말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바르게 살고 싶어요. 근데 막 나누는데 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럼 너 뭐 보고 살았냐 막 이러면서 막 나누는 애들이 막 변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요즘 청년들을요 교회를 향한 오해의 장벽이 너무도 많아요. 사단이 너무도 굳게 오해의 장벽을 쌓아놨어요. 보세요. 저는요 이게 브랜드를 운영하거든요. 제가 이게 만약에 제 브랜드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브랜드가요 망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 브랜드를 고객이 들어서 쓸 때 이게 고객 입장에서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 내가 이것을 소유했다는 게 부끄러워지면 이 브랜드는 못 일어나요. 이게 고객, 커스터머의 자존감, 컨피던스입니다.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이 참 재밌어요.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를 보면서 세상의 모든 메시지 속에서 교회를 판단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사를 통해서 교회를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요, 기사를 통해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는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청년 여러분, 꿈꾸시죠? 여러분, 꿈꾸실 때 믿음, 내가 앞으로 진짜 성공한 CEO가 되고 싶다. 그러면요, 주구장창 망한 CEO들만 묵상하십니까? 주구장창 사업해도 안 돼가지고, 막 망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만 꿈꾸고, 나도 나중에 저렇게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때는요, 진짜 성공적으로 성공했던 CEO, 진짜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CEO를 보고 그걸 묵상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꿈꾸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볼 때는 왜 진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안 봐요? 한국에 여러분 부산에 정필도 목사님 계시잖아요. 전국적으로 존경받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원로 목사님도 너무도 존경받는 목사님인 걸 잘 알고 있어요. 존경받는 어른들의 삶을 왜 묵상하지 않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세요. 그분들, 여러분 장기라 박사님 보세요. 예수를 보세요. 여러분 유일한 회장님 통해서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보세요. 왜 쓸데없는 것 통해서 관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막 나누니까 얘들이 막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애들이 막 야 진짜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다 막.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애들도 아 진짜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괜찮은 것 같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주구장창 강연하는 거. 1년에 진짜 막 강의를 막 12개, 13개 준비해가지고 매달 아이들한테 강의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진짜 성공은 무엇이고 진짜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이고 정직한 것이 왜 중요한 것이고 얘들아 목표를 달성하는 삶은 어떤 것이고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한국은 어떠한 우리가 진짜 감사의 우리 선배들의 감사할 거리가 있고 막 이런 거리를 막 준비해가지고 강의를 해줬는데 애들의 막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야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애들을 다 데리고 그냥 진짜 선교지를 가야겠다. 그리고 우리 전 직원들 회사를 비우고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컴퓨션 같이 갔는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컴퓨션에서 교회가 하는 일을 막 보여줬어요. 정말 극도로 빈민가 있는 아이들이 교회가 돕고 있는 모습들 선교사님들과 거의 현신된 목사님들 보면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을 보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누가 봤을까요? 가장 큰 혜택을 누가 봤을까요? 직원들이요?

0: 저예요, 저. 가장 큰 혜택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 항상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시고요. 여러분, 제가 언제 행복한 줄 아세요? 내 아들을 통해서 행복할 때? 내 아들이 뭐 성적을 대단히 잘 받아왔을 때? 뭐 탑사키를 진짜 대단히 잘 쌓았을 때? 뭐 그림 잘 그려가지고 대단한 재능을 보일 때? 뭐 그런 거 본 적도 없지만, 그때 제가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언제 행복한 줄 알아요? 제 아들이 행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행복하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행복할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왜? 사랑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여행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에 사랑을 실천했는데, 제게요, 예전에 집단 퇴사했을 때 제게요, 회사는요, 가기 싫은 곳이었어요. 저도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제 나름대로 잘해줬거든요. 얘들 나갔을 때 저도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회사는 다시는 가기 싫은 곳,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 그게 제 회사였어요. 근데 사랑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게 회사는 오래 머물고 싶은 곳이 되었어요. 결혼 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직장 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며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누군가는 언젠간 떠나가요. 영원히 함께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누구와 있든, 무엇을 하든 언제나 함께 계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가장 잘 산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누리고 산 사람이에요. 그분과의 추억으로 그분과의 관계가 관통된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구이신지 삶을 경험해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삶을 경험해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정말 내 삶을 관통해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을 통해서 그 선하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요, 진짜 내 삶을 관통해서 그분의 사랑이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안 겁니다. 하여튼 누군가 내게 찾아와서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인플루언서가 된 거? 뭐 사업을 하는 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 물론 맞죠. 근데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들이에요. 근데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저 앞에 골프 치러 가자는 사람도 많고요, 여행 가자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근데 정말 그 사회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사람을 만나잖아요, 잘. 저는 집회 가는 거 아니면 거의 집에만 있고 애들만 놀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시간이 가장 좋아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가장 좋아요. 그분 앞에 그분과 속삭이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용기를 받고, 그분이 주시는 인도함을 누리고, 그분과 내가 함께 속삭이고 대화하는 시간이 되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라는 곳에 내가 가고, 그분이 서라는 곳에 내가 서고, 그분이 해라는 것을 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신 것을 느끼는 시간이 나는 가장 좋아요. 그 기쁨을 빼앗기기 싫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1: FABC 신앙 강좌. 지금까지 하준파파 황태현 대표의 신앙 간증 함께 하셨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6월 4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9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6월 9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10일 수요일 밀양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 어린이 축제가 6월 3일

매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창원 왕성교회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6학년부터 3살까지 창원의 모든 어린이들은 참여 가능하며 샌드아트 공연과 대형 워터풀, 아기 볼풀장, 에어바운스, 체험부스와 푸드코트가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3-0191번 창원 왕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 20분 김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경남 도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6월 5일까지 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만 41세에서 만 59세까지의 목사님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6월 20일 토요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051-244-250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상자 찬양선교단에서 남녀 보컬을 모집합니다. 45세에서 65세까지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연습은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보석상자 통기타 오픈마이크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2695-797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 제44회 평신도 연합부흥성회가 6월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김해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334-341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국제학생회에서 2026년도 9월 학기 한국어 교실을 위한 예비교사를 모집합니다. 김해 인제대 국제유학생을 즐겁게 섬길 청년 또는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모두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256-87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 결혼 예비학교가 6월 13일과 20일,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산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와 결혼 2년 차 미만의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 010-8527-699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7기 부산 아버지 학교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산 동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땅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7999-152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

0: 토요 강단.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늘 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지난주에 본 말씀은 전에는 이제는 다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에는 언약을 어긴 자들을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돌이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돌이켜주신 그들을 다시는 전에 심판받은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주신 자들을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이 새 언약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새 언약의 완성은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묵시적 사건으로서 다 이루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는 그 다 이루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만 다 이루었다는 그 약속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묵시적으로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 즉 새 언약의 완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실 때에 어떤 은혜가 베풀어질지 그 은혜의 해에 대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세 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사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에 화근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란 히브리 말이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죠.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메시아가 오면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과 또 하나는 보복의 날입니다. 즉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오시는 날은 언제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 성경 본문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지금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적들을 다 심판하시고 복수하여 주시고 자기들은 구원받게 해주실 것이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 메시아라고 하셨을 때 왜 배척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왜 그들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자대로 이 약속들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물리적으로 그들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얘기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어떻게 선포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신약까지 쭉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메시아 오시는 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은혜가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는 날이 되죠. 그렇다면 그 메시아 오시는 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은혜의 날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 즉 겸손한 사람, 상한 마음, 포로된 자, 갇힌 사람. 70인역으로는 이 갇힌 사람을 눕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슬퍼하는 사람, 특히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사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합니다. 이 일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이루시는 일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위로받고 죄 대신 화관을 설고 슬픔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해주십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들을 가르켜 의의 나무다,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보복은 누가 받겠습니까?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포로로 잡아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면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보고 점수를 매겨가면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유대인이라면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채점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또 다른 죽음 앞에서 심판과 구원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죽어서 좋은 데 가겠는가? 또는 심판받을 곳에 가겠는가? 사람들은 각각 자기 점수를 채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 선악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걸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악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 채점을 하고 자기 스스로 점수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나간다면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로 나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 오시는 그날에
자기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 메시아라고 나를 믿어야 너희가 의롭다는 받는다라고 말씀할 때에 그들은 그 예수를 십자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자기의 선악 판단의 행위로 자기의 선을 쌓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 지키는 일을 목숨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죽이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2장 9절에서 그렇게 6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걸 629선언이라고도 외웁니다만 정말 요한복음 6장 29절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로 구원에 이르고자 한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이 오히려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미리 전했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요엘, 아모스, 서바냐, 스가랴 수많은 곳에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캄캄하고 허감과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구약의 그런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하고 죽였죠. 오히려 종교적인 거래를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 즉 하나님께 정성 바쳐서 복받자 라는 식의 그 거짓 선지자들은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행되기보다는 온갖 불법이 일어나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많아지고 학대받고 억울한 자들이 많아지고 슬퍼하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율법의 규례대로 제도를 지킨다면 가난하고 종으로 팔리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사라져야 하죠. 없어져야 하고요. 적어져야 합니다. 혹 가난하여서 종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율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자유를 얻게 되는 내용을 율법으로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에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다. 일곱째 달 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가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희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있기에 안식년을 7번 지나면 49년이 됩니다. 49년도 안식인데 그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이라고 지키라고 합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안식일처럼 지킵니다. 그러므로 희년도 안식일 또는 안식년처럼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희년에 뿔나팔을 크게 불면 모든 주민이 자유로웠습니다. 빚으로 종살이하는 자도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난하여 경작권을 팔았던 땅도 희년에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옵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농사짓지 않고 자라는 것들은 가난한 자들과 짐승들조차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에게 희년의 나팔 소리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그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안식년을 지켰다든지 희년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안식년도 희년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모세 언약을 어기면 그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나라가 망한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수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망합니다. 그런데 이 망한 이유가 어떠한지를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력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율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 땅은 안식합니다. 안식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죠. 자,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안식년을 다시 지키자라는 결의는 느헤미야 10장 3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결의는 했지만 시행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바른 지도자가 있을 때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지도자가 잠시 없어도 다시 우상숭배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자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온갖 부치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식년을 지켰다라는 기록은 구약과 신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은혜의 해에 이루실 그 일을 누가 어떻게 이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시면 해야 할 일이 바로 희년에 해야 할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은혜의 해를 희년으로 말해도 됩니다. 물론 단어는 다릅니다만 은혜의 해를 이루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일이 희년에 일어날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도 지킨 기록이 없기에 더더구나 희년을 지키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지켰다면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슬퍼하는 일들이 아예 사라져야 하죠. 물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켰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희년, 참으로 감사와 기쁨의 날, 해방되는 이 날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외형적으로 비둘기가 임하는 것처럼 임하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하실 때에 바로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고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은혜의 해가 너희가 듣는 중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에 놀라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알고 있기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속담을 사용하고 말씀하십니다. 어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말은 남은 고친다면서 너는 고치지 못하느냐는 빈정그림이죠. 고향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여기서 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방인 사렙다 과부와 이방인 나아만만 고침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은혜의 해를 베풀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성전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성경이 아닙니다. 회당장이 성경책을 주면 그게 마침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이죠.

그리고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을 펴셔서 우리가 읽었던 이 61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적을 원하는 사람은 기적이라는 은혜를 요구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은혜를 원할 겁니다. 요즘 선거철이라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거를 하는 것도 결국은 누가 권세를 가지느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권세를 원하는 자는 함께 무엇을 기도할까요?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권세를 얻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은혜의 해를 이루시는 이런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질병들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로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시죠.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는 자들은 자기들이 죄와 죄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에 붙들려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먼 상태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들은 신체가 건강하니까 복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속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원하는 은혜의 해와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은혜의 해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고 결국 예수님을 그들이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눈이 멀어 있고 기가 막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진리로 자유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대답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는다면 이미 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에서 누가 자유를 줄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근데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유대인들은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 설교를 들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 여심이 다니고 누구보다 헌신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말씀이 기쁜 소식일까요? 불편한 소식일까요? 불편한 소식이죠. 자기처럼 헌신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 1순위로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 죄인들을 불러 구원해 주신다?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같은 사고방식입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소경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것을 보니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해버렸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분노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장인들과 함께 어울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군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 은혜의 해를 이루고 계시는데 이렇게 자기 의로 가득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결국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함께 선포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9절을 보면 주의 은혜의 해만 선포하시고 책을 넘겨주십니다. 그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왜 은혜의 해만 선포하시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보복의 날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물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은 묵시적 완성이기에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함께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아직 은혜의 때입니다. 보복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되지만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일은 이미 그 자체가 이미 정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은혜의 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것이 구원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의 해가, 은혜의 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심판을 받는 일이 되는 거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죽기 전에 주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끝내 그가 복음을 거절한다면 그것이 바로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여기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공로를 헛되게 여기는 일, 그걸 주의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합니다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바로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딴 것까지 전해지면 주님 다시 오시죠. 그때 심판 기준은 이미 십자가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은혜의 해와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저주, 하나님의 그 보복을 예수님께서는 십자에서 오롯이 자기가 다 받아내십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아직도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이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그게 심판을 받은 것이고 재림하시는 날에 그 심판이 영원히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가 자기 죄가 어떠함을 알아야 되죠. 단지 세상의 가난이나 어떤 환경의 눌림이 아닙니다. 영원한 죄와 사망의 종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벗어났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오늘 보면 3절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이 임하여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고 예수를 믿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만이 아니라 세상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온 세상이 죄악의 그 고통 소리, 신음 소리가 가득하죠. 지금도 온 세상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로 난리가 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이 모습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이 난리와 난리의 세상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화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비록 이 땅에서 탄식하며 살지라도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성이 임하여 교회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실 겁니다. 그 죄를 대신하여 주십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맛보고 누립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은총을 순간순간 맛보기에 성도는 현실이 비록 탄식할지라도 소망으로 그 완전한 은혜의 해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신 이 은혜의 해를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며 찬송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이죠. 이런 자들은 비록 물리적인 힘든과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이미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0: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영원히 나타날 그 영광과 참된 기쁨을 사모하며 지금 여기서부터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맛보며 전하며 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토요강단 지금까지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5-3726번 055-285-3726번 늘푸른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클래식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시간 쉬운 클래식, 저는 김아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0: 네, 또 한 주가 지나고 다시금 클래식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1: 네.
0: 오늘 주제가 리듬.
1: 네, 그렇습니다. 네,
0: 굉장히 간결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리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첫 번째 찬송을 네. 베토벤의 곡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0: 아, 이게 베토벤 곡이에요?
1: 네. 베토벤의 곡이라고 하면 이미 베토벤이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여러분께서 상상하시거나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첫 찬송을 들으시면서 리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도 정의를 내려보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리듬이라는 단어만 알고 있을 수 있으니
0: 네.
1: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첫 곡을 베토벤의 곡으로 듣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 어떤 찬송가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 어떤 찬송가인지 까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1: 자,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준비했습니다. 근데 베토벤 하면 네. 우리 한 PD님은 어떤 감정이 떠오르세요? 베토벤은 뭔가 우울할까요? 아니면
0: 네.
1: 기쁨일까요?
0: 기쁨이라기보다는
1: 네.
0: 네, 조금 우울 쪽에 가깝지 않나요? 약간 어두운 감정에 가깝지 않나 싶은데요.
1: 뭔가 우리가 좌절의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0: 네.
1: 그의 어떤 청력의 문제 이런 것들. 그런데 오늘의 찬송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단 들어보시면
0: 네.
1: 그런 느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데에서 볼 때 작곡가는 본인이 바라는 감정을 투여할 수도 있고
0: 네.
1: 본인의 감정 자체를 투여할 수도 있다까지 생각하면서 우리 기뻐하며 경배하세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쉬운 클래식 오늘 찬송가는 기뻐하며 경배하세라는 찬송가였습니다. 네. 64장의 찬송가인데 네. 정말 기뻐하며
1: 그렇죠.
0: 리듬이 밝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걸 베토벤이 작곡했다는 게
1: 뭔가 간극이 조금 느껴지시잖아요. 네. 그래서 작곡가라는 분들은 참 대단하지 않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감정도 표현할 수 있는 영역에 계시니까요.
0: 네.
1: 자, 여기에서 리듬의 역할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듬의 역할은 어떤 걸까요? 어떤 악보에서 리듬이 있다면 선율도 있고요. 박자도 있겠죠. 근데 리듬은 박자군과 함께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박으로 움직이는 건 방금처럼 기뻐하며 이렇게 한 박씩 딱딱 움직인다라고 치면 어떤 리듬이 포함이 되면 부점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앞에 박자가 뒤에 박자보다 짧을 수도 있고요.
0: 네.
1: 그 모든 것들을 더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리듬이라는 건 무언가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0: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1: 그냥 그대로 놔둘 수 있지만 더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어떤 면에서는 박자를 조금 빼서 리듬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악보에 미치는 영향은요. 강세가 바뀔 수도 있고
0: 네.
1: 어디에 중요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액센트가 생길 수도 있고요. 리듬이 하는 역할이란 마치 우리 삶에 어느 날은 따뜻한 햇살이 비쳤다가 어느 날에는 비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두 번째 곡은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밝은 곡들 그리고 좀 재밌는 곡들을 준비를 했어요.
0: 네.
1: 헝가리 랩소디를 준비를 했는데 이 곡의 작곡가는 리스트입니다.
0: 리스트.
1: 네, 네. 프란츠 리스트라는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어떤 분이냐면요. 음악을 잘 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현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파가니니라는 작곡가를 존경하지만 사랑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그 이유는
0: 네.
1: 테크닉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흔히 우리가 악마의 기교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그런데 리스트가 파가니니 연주를 보고서요. 피아노계 파가니니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0: 도전의 식에
1: 그렇죠.
0: 불타군요.
1: 네. 정말 리스트의 곡들은 여느 피아니스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테크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0: 네.
1: 연주자는 어렵겠으나 듣기는 좋은 곡을 여러분께 준비를 해왔고요. 헝가리 랩소디 2번인데
0: 네.
1: 저는 앞부분은 떼고 5분 가량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는 걸로 여러분의 심장을 조금 쿵짝쿵짝거리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클래식 곡이 되겠네요. 리스트의 헝가리 랩소디 2번 함께 감상하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리스트의 헝가리 랩소디 2번 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 리듬이 진짜 다이내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1: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정말 심장을 맞아요. 네, 막 이렇게 쿵쿵거리게 하는 그런 음악이고요. 네. 거기 피아니스트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지만 뭐랄까요? 그 어떤 전투적인 느낌을 가지고 친다고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0: 네, 네, 네. 맞아요.
1: 여러 피아니스트의 버전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곡은 네. 오페라 곡 중에서 집시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0: 네.
1: 오페라의 영역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보고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향유할 수 있지만 들을 때는 또 그 음색의 묘미를 네. 들으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네. 오늘 이 노래를 부르시는 분의 파트는 메조 소프라노입니다.
0: 메조 소프라노요?
1: 메조 소프라노는 이야. 어느 영역에 있냐면요. 네. 소프라노하고 네. 알토 사이에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현악기로 치면 약간 비올라 같은 그런 파트라고 할까요? 굉장히 고음은

0: 아니지만 저음도 아닌 중간에 음색을 담당하는 그런데 그 약간 허스키한 것 같은 그 보이스가요. 또 유혹을 한다라는 느낌의 곡에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1: 오, 궁금한데요.
0: 네, 그래서 조르주 비제의 카르멘 중에서 집시의 노래 메조소프라노라는 것을 조금 알고서 네. 감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페라 카르멘 중 집시의 노래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페라 카르멘 중 집시의 노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뭔가 약간 연상되기로는
1: 네.
0: 새빨간 옷을 입은 아주 네. 아름다운 어떤 여성이
1: 그렇죠. 네. 네. 새빨개 해야 됩니다.
0: 춤을 추는 어머. 어떤 광장에서 춤을 추는 그런
1: 그
0: 느낌이
1: 오페라 보신 거 아니에요, 비디님?
0: 그렇진 않아요.
1: 너무 정확한 묘사를 해주셔가지고 보신 줄 알았어요. 메초 소프라노의 음색도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곡인 것 같고요.
0: 네.
1: 마지막 곡은 제목이 조금 살벌합니다. 네, 카사도라는 작곡가의 녹색 악마의 춤인데 여러분 악마는 빼시고 그러니까 녹색 요게 조금 약간 귀여운 느낌 받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제가 이 곡을 준비한 이유는 기교가 굉장히 현란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모든 곡들은 조금 그런 곡에 속하고요.
0: 네.
1: 첼리스트가 연주해내기에 정말 쉽지 않은 곡의 그 어떤 빠르기 리듬 정말 나의 심장을 불태우는 듯한 그런 건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는요.
0: 네.
1: 스페인 특유의 리듬으로 연주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초록색 악마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면서 죄에 빠지게끔 하는 그런 느낌의
0: 네.
1: 내용의 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현혹되기 쉬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기에 얼마나 우리가 그 중심을 지키기가 어려운가에 이 선율을 대입해 보시면 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순식간에 홀려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제 네. 곡을 준비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클래식 곡이 되겠습니다. 카사도의 녹색 악마의 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오늘 쉬운 클래식 마지막 곡까지 함께 나누고 왔는데요. 오늘 주제가 리듬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네. 네. 정말 마지막 곡이 정말 이 뭐랄까 현란한 네. 네. 기교가 또 많이 들어간 그런 네. 곡이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이 주제와 좀 가깝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또 끝인사 해주시면서 방송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하은 PD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무언가 상처를 받았을 때 본인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 어떤 방법 중에서 뭔가 좋은 기억을 꺼내시는 일들이 있을까요?
0: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네. 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좋지 않은 어떤 순간이 있어서 제가 상처를 받았을 네네. 거잖아요. 네. 이전에 좋았던 시간들 네. 혹은 그 사람에게 뭐 베풀었던 혹은 뭔가 그 사람이 저를 배려했던 그런 시간들을 상기하면서 나쁜 사람 아닐 거야 라고 좀 스스로를 좀 다독이고 네, 안정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하나씩 쌓아놨던 어떤 간증거리를 꺼내서 봅니다. 기도를 할 때 답이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저 멀리를 둘러봤더니 그때도 그랬었잖아. 내가 헤매였었는데 둘러봤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이 더 대단하고 멋진 걸로 만들어주셨었잖아를 꺼내보면서 이번도 그럴 거야 라고 노력을 해보는 편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베토벤의 양면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누군가들이 봤을 때는 불운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베토벤은 유서까지 남길 만큼 나의 삶을 종료하고 싶다고 할 만큼 어떤 청력 문제로 그만두고 싶어 했었으나 그 유서를 쓰신 뒤에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단어 하나만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독일어 단어 중에 슈필라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0: 슈필이면 뭐 놀다 이런 뜻일 거고요.
1: 그런데 연주자들이 네. 봤을 때는요. 네네. 그러니까 플레이의 의미하고 똑같은 건 거죠. 네네네네. 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라움은 방이거든요. 방, 네. 연습하는 방인 거예요.
0: 아,
1: 슈필렌이 연습을 하다거든요. 그러니
0: 그래요?
1: 제 입장에서 슈필라움은 반가운 공간은 그다지 아닙니다. 예. 그런데 누군가들에게는 거기가 쉼의 공간인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그것이 연습의 공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쉼의 공간이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반하는 그 모든 길에서 내가 내려놓기에 따라서 그곳은 연습하는 슈필라움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쉼을 가질 수 있는 슈필라움이 될 수도 있다. 같이 전해드리면서 네.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0: 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같은 공간이라도 네. 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시선을 바꿔가는 게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같은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쉬운 클래식은 이제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찬양으로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찬양의 화원 박혜영입니다. 이 시간 찬양의 향기로 가득한 주님의 화원에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향기롭게 가득 채워가시기를 소망하며 첫 찬양 띄워드리겠습니다. 청관웅의 음성으로 내 평생 소원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평생을 아프리카의 거친 땅에서 보낸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는 세상을 떠나기 전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세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외롭고 고통스러운 희생의 삶을 살았다고 말했지만 그는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누리며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빛나는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이지만 오늘만큼은 리빙스턴처럼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4편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평생토록이라는 고백에는 기쁠 때뿐만 아니라 지치고 흔들리는 삶의 모든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하는 말씀은 오늘 허락된 생명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깨닫게 하지요. 숨 쉬는 하루하루가 찬양의 기회이며 우리 존재 자체가 주를 높이기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피아워십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삶임을 기억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늘 곁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고백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감사의 흥얼거림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소망하며 찬양의 화원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은 팀뉴워십의 주와 함께 걸어가네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이건수 진행의 박혜영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퀴즈는 성경 잠언 6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네, 이 말씀 잠언 6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이 지난주 성경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6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함께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87님, 손녀를 봐주러 부평에서 강남으로 가는 자동차 안에서 이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여전히 찬양과 함께 은혜를 주시는 극동방송에 감사하며 오가는 길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답니다. 점점 무더워져가는 날씨에 극동방송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5081님, 6학년 그리고 3학년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있어요. 네,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우리 극동방송을 들어요.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듣고 주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밖에 없답니다. 8553님,

할렐루야. 오전 근무 마치고 퇴근길에 청취하고 있어요. 내일 주일도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출근합니다. 여기는 인천이랍니다. 네, 힘들지만 극동방송 들으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5292님, 몸이 아파서 집에서 극동방송 들으며 성경을 읽고 있답니다. 네, 잘하셨어요. 곧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6249님, 직장 괴롭힘으로 다음 주 금요일에 퇴사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었는데 다시 성실하게 살 용기와 다짐을 극동방송을 통해서 가져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216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6008님, 중학교 때 외운 구절이 바로 잠언 6장 6절이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2545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길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799님, 빨간 신호등에 차를 멈추고 그리고 이렇게 극동방송에 퀴즈를 정답 보내고 있습니다. 청지기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205님, 퀴즈 정답 잠언 6장 6절을 적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극동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8593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592님, 주방에서 식칼로 손을 다쳐 며칠째 한 손으로 집안일하는데 모든 하나님이 지체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맙습니다. 다치신 것에도 감사하는 그 신앙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5216님, 홍천에서 남편과 함께 들으면서 밭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극동방송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상북도 청도에 어느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메시지가 있어서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의 글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염치불구하고 간곡한 부탁 하나 드립니다. 제가 요즘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나이가 드니

이 일하기는 고단하고 해서 고심 끝에 부업으로 화장품 판매를 시작합니다. 정말 귀한 물건을 아주 적은 마진으로 특별히 선보이는 것이니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꼭 한 세트씩 주문해 주시면 더없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죠. 목사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우시면 직접 화장품 외판까지 나서셨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눈시울까지 붉어졌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을 읽는 찰나 저도 모르게 아 하는 탄성과 함께 환한 웃음이 터져나왔답니다. 목사님이 판매하신다는 화장품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천국 명품이었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전해주신 제품 설명이 이렇습니다. 주름진 이마에는 상냥함이라는 크림을 발라보세요. 깊은 주름을 펴주고 마음의 평안까지 찾아줍니다. 원망이 서린 입술에는 침묵이라는 고운 빛깔의 립스틱을 권합니다. 험담을 막아주고 입술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줍니다. 맑은 눈망울을 위해서는 정직과 진실이라는 아이크림을 늘 소지하십시오. 세상을 보는 눈이 보석처럼 빛날 것입니다. 거친 피부를 위해서는 미소라는 로션이 최고입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감싸 안으며 당신의 하루를 행복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최고의 영양제는 성실이며 가장 개운한 세안 비누는 미안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은 마지막에 주문 주소까지 덧붙여 주셨는데요. 주문처.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좋으리 1004번지. 네, 이 카톡 메시지를 다 읽고 나니까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귀하고 향기로운 화장품이 제 영혼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미소 로션을 바르고 용서의 향수를 뿌리고 꽃향기 가득한 축복의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사에 형통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뽑은 말씀인데 두 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 있습니다. 몇 절과 몇 절의 말씀이지요? 모두 두 절입니다.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뽑은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몇 절과 몇 절의 말씀일까요? 두 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정답하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극동방송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뽑은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데 몇 절과 몇 절의 말씀이지요? 모두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

새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다 황금푸드에서는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앙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앙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4648님, 언제나 은혜로운 방송, 은혜로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2011님, 모든 것이 풍부한 좋은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국내외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들을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지 않았나 깨어 기도하는 자, 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1491님, 미군부대 택시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극동방송은 운전의 동반자랍니다. 다양한 찬양, 설교 말씀, 간증, 많은 은혜도 받고 감동 그 자체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9729님, 늘 은혜로운 시간으로 채워주시는 이 시간 정말 편안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5675님, 늘 게으름 피우는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개미는 작지만 힘을 여럿이 모으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지요.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겠습니다. 5876님, 오랜만에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289님, 성경 퀴즈 오늘 처음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6159님, 반찬을 만들고 있어요. 혼자 있는 동생한테 보내려고요. 육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도 잘 받았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아멘. 또 3784님, 아들이 고3이어서 학원 태우고 차 운전하고 가는데 이 말씀이 나와서 아들에게 응원차 화이팅 하라고 했답니다 하시면서 또 잠언 6장 6절 말씀 적어주셨네요. 9507님, 늘 기도를 게으르게 하지 않고 응답이 오래 걸린다고 포기하지 않는 삶 인내로 보내겠습니다. 아멘. 9952님,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는 우리의 인생이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제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주 하나님, 저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지키게 하시고 성실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을 바라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이 부끄러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제게 보이시고 주님의 진리로 저를 지도하여 주소서.

주님은 제 구원의 주님이시기에 제가 온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친밀하심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어오니 제 눈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제 발을 그물에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의 근심에서 저를 끌어내 주옵소서.

저를 보호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저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이 5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5월도 내일이면 끝납니다. 5월의 마무리 잘해야겠지요. 주변 정리도 하시고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간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도 하세요. 또 인사해야 할 분이나 용서를 빌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주님 안에서 화해와 정리를 잘하는 5월의 다섯 번째 토요일이 되셨으면 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량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

0: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해오름교회 김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루 사도신경 12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항목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항목은 단순히 한 개의 하나의 그런 항목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 신앙 고백의 결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이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항목은 뒤에 나오는 나머지 두 항목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이 두 가지 항목에 길목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기에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새로운 육신을 입는 그런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참 중요한 고리가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사함 받았음에 대한 신앙 고백 이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 사건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이 엄청나고 그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도 너무도 엄중한데 바로 그런 엄청난 죄의 세력과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그런 불완전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1절이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역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은 죄에 대하여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0: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1: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인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하여 벽을 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도발, 이런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실로 엄청난 그런 심판을 예비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이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어 쫓아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저들을 쫓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과 3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이냐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서 막으시고 듣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런 단절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인간 타락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난 이후에 역사를 기록하는 장이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악명 높은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이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또한 그에게 분노함으로 쳐 죽이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있는 시기와 분노와 싸움과 살인은 너희가 나를 떠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이 영적인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부모가 없는 사이에 형제 간에 싸우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떠난 집안에 아수라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이런 시기와 이런 싸움과 분노가 이런 살인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까지 거역했는데 하나님까지 반역했는데 하나님까지 뭉개고 자신이 대신하여 하나님이 되었는데 아이 그 동생점이야? 그 동생점이야 찔빨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욱 창세기 4장은 나아갑니다. 이 악에 대하여서 더욱 나아가는 인생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단절되어지는 그런 현실, 역사와 사건이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아담의 7대손이고 또 가인의 6대손이 되는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자신이 입었던 상처, 자신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인합니다. 내가 아프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사람에 대하여서 불만을 품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더욱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살인을 자랑합니다. 그 살인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서 학대하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여러분 가책이 없습니다. 자신을 자학합니다. 자기를 학대합니다. 살인을 자랑합니다. 그럼 오늘날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라멕은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이코패스로 말미암아 범죄들이 나타날 때 도무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사람의 이걸 덮어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고 자신이 마침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져버린 인생들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 비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된 것은 인생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사망의 주관자가 되는 사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근세인 사탄이 끌면 끄는 대로 끌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기가 되든 그게 질투가 되든 그게 거짓말이 되든 그것이 싸움과 다툼이 되든 그것이 심지어는 살인이 되든 살인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이 얼마나 큰 자기의 이 잘못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자랑하는 그리고 벌을 내린다고 얼마든지 내려봐라 얼마든지 내려봐라 자학과 양심의 가책은 도무지 없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말씀합니다.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악한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과 죄와 죽음의 근세를 주장하는 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너무도 비극적인 역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높이며 자기가 하나님이 될 줄로 알았는데 정반대로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망근세의 종노릇하는 악과 죄의 종노릇하는 자로 추락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어떠합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가 죽는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 뭘 말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3, 14절에서 말합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의 골짜기에 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인생들에게 임한 비극적인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죄의 근세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 모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 우리를 이 죄의 근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누구도 우리를 이 죄의 근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이 심

심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이 죄에서 벗어나게 이 죄의 형벌에서 왜 당신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이 몸소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죄가 아무리 지옥빛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에서 썩어먼 것처럼 날려버리시고 우리 죄에 대하여 생각도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어떤 이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벌벌 떨고 있었답니다. 그렇더만 하나님께서 너 왜 떨고 있어? 이러더. 하나님 제가 살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요. 이 자리에 서니까 온갖 죄가 다 생각납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더랍니다. 네가 죄를 지었나? 생각도 하지 아니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고 만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분노를 다 퍼부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렇게 놀라운 것이 되어집니까? 영어로 amazing.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아니합니까? Unbelievable. 왜 믿을 수 없습니까? 우리의 죄가 막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 막중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막중한 죄에서 그런 막중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일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받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왜 복받은 자들입니까?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여러분 혹시나 살면서 나는 왜 이래 흙수저냐? 왜 이래 나는 물러받은 것이 이래 없느냐? 나는 왜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것도 없고 왜 저런 것도 없을까? 나는 왜 부모의 복도 없고 나는 왜 서방님의 복도 없고 나는 왜 아내의 복도 없고 나는 왜 자식의 복도 이래 없는가?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젖어서 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한 문장입니다. 202개의 헬라어 단어로 되어져 있는 한 문장입니다. 우리 노래를 할 때 쉼표, 순표가 없으면 여러분 이 노래를 만약에 한 번만에 부르면 불러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 보통 사람은 다 숨을 쉬지 못해 꼴가닥 갈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지금 그 속에서 차오르는 이 감격을 견딜 수 없어서 숨 202개의 단어로 한 문장으로 단숨에 한 번만에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바울이 이 노래를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에베소서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0: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은 감옥이라도 이기게 한다. 감옥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이라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사함 받음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되어집니까?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세상에 어떤 것을 받은 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치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공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불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로마의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고 즐겁다. 어떤 사망의 근세도, 어떤 불편함도, 어떤 인생의 곤란 공고도 우리를 짓누르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은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5절과 8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데몬스트레이션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데모하셨다. 그냥 속옷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세상에 삐까 번쩍하는 사람들 앞에 서면은 기가 죽어 지내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노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겠느냐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기 힘들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다고요. 함부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니 안 하니, 하나님이 나를 버렸느니, 죄송합니다. 그 따위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귀한 아들을, 여러분의 귀한 딸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신 분 앞에서 뭐 세상에 이거 없고 저거 없다고, 세상에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따위 말씀을 하세요.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받은 이 죄 용서가, 우리가 받은 이 죄 사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아라고요. 그러면 네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그 어떤 감옥이라도, 그 어떤 근세라도, 그 어떤 죽음의 근세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놀라운 죄 용서의 비밀을 깨달아 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성령 강림 기념 주일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소망의 말씀, 지금까지 해오름교회 김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3-1090 해오름교회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뭔가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어떤가요? 긴장되죠. 유쾌한 기분은 아닐 겁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주님 앞에 나타난 세 가지 유혹으로 시험했던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성도를 그렇게 바라보며 꿰고 있습니다. 이토록 화사한 계절이라 방심하다가는 그 치밀한 괴기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고 도우심이 있으니까요. 결국 이길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으니 세상 유혹 풍파에도 능히 이겨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손재성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시편 36편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된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이 받는 복이 이와 같습니다. 마른 밭에 단비 내려 촉촉히 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육 간에 풍성해져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고요.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겁니다. 마커스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되 친구로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혼란하고 험한 세상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생각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사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234님 사연이에요. 신목사님 안녕하세요. 듣기만 하다 문자 보냅니다. 직장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면 평안해지며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7234님 네, 사연이었어요. 저 마음이 고요해지신다고요? 지난주에 저희 저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시는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저 이런 말씀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시면서 이제 저 얘기를 살짝 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 저 신목사님 개구장이처럼 농담하시면서 네. 제 목사님한테 이제 개구장이라는 표현을 이제 붙이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씀마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네. 그러면서 그 찬양이 노하시는 집사님이 뭐라 하셨었거든요. 물론 분위기 좋아지게 하는 분위기를 띄워주는 말씀이셨어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제가 저 개구장이 끼가 막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건 모르겠지만 아이고 세상에 고요해집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유 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구나. 네, 이런 생각 많이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들, 아름다운 마음들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그리고 왜 그동안 듣고만 계셨을까요? 왜 예, 문자를 안 보내주셨을까요? 사연 안 보내주셨을까요? 예.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세요. 단어 하나만 이렇게 적어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들의 그 사연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짧든 길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마음에 막 이렇게 깊이 와닿고 그래요. 정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연 같지 않은 사연도 보내도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보내세요. 그리고 끝에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늘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죠. 그리고 그런 삶이 진정한 행복자의 삶이 됩니다. 자, 우리 참 좋은 내 친구는 토요일 주일에 방송되잖아요. 이 시간에 직장에 계셔요.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사연 보내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 안에 늘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상진님의 찬양

네, 이번 사연은요 9507님 주신 사연입니다. 심전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나른해지네요. 몸도 나른해지는 시간. 눈꺼풀은 무겁네요. 그래도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과 말씀 속에서 다시 힘을 얻네요. 찬양 신청해요. 야곱의 축복 들려주세요. 네, 9507님. 맞아요. 요즘 계절이 또 나른하기 참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간식이 됐든 아니면 뭐 점심이 됐든 아니면 아침이나 저녁이라도 식사 후에는 졸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요. 제가 건강에 관한 강의를 듣는데요. 그렇게 졸리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 소화시키고 하는데 인체의 에너지가 정말 많이 소모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약해져 있으면 그 소화시키는 일 하느라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절 탓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내 건강도 한번 체크해보는 지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저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신청곡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네,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많이 받고 그 예수님 믿고 막 뜨겁고 막 이랬을 때 이 야곱의 축복이 얼마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가지에 열린 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열릴 거다.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에 받았던지 그 옛날 생각도 나고 9507님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이렇게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9507님 신청곡 야곱의 축복 투 미니스트리 찬양 앨범 중에서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액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AV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장애인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돌봄 정책의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 1인 가구가 고령화와 비혼,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와 건강, 주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단순히 서비스를 늘리는 것을 넘어 장애 유형이나 나이보다 돌봄 필요성을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안에서 보건의료, 주거, 돌봄 서비스가 함께 연결되는 통합 돌봄

0: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3만 5천 대를 지원합니다. 이번에 보급되는 TV는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시각청각장애인은 일부 비용을 부담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장애인이 방송과 미디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 네, 언제 불러도, 네, 가슴 벅차고 또 코끝이 찡하고 가슴 벅찬 찬송입니다. 산속 깊은 외진 곳에서 퐁퐁 솟아나는 맑은 물이 그렇듯이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를 위해 네 주시는 보혈은 정녕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조금 근심스럽고 살짝 낙심될 때 이 찬송과 함께 하시죠. 희망의 생수가 돼서 벌떡 일어나게 할 겁니다. 홀리조이 워십 앨범 중에서 목마른 내 영혼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이어드립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 통해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가까워진 수많은 탈북 신앙인들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탈북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북한의 실상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계시는 정윤아 자매를 두 번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들 너무나 큰 도전과 감동이 됐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전해줄까요? 정윤아 자매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야, 지난 시간에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북한의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있을지 저도 나일론이 아니었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윤아 자매는 탈북을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1: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네. 한국에 오니까 제 탈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유명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자유를 간접적으로나마 이 드라마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이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클 줄 저도 몰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가족을 놓고 탈북을 할 수 있냐. 아닙니다. 자유가 그런 거더라고요. 자유는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도 지금 돌아보면 야 19살짜리가 이거 부모를 놓고 그렇게 온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0: 처음에 그럼 탈북할 때는 혼자 오신 거군요.
1: 네. 부모님을 다 두고.
0: 근데 부모님한테 알리셨어요?
1: 알리진 않았는데 엄마한테 들켜서 잡혔죠. 잡혔는데 우리 엄마가 저를 잡아 끌고 집에 들어가질 않으시고 저를 기차역까지 바래주셨죠.
0: 너라도 가서 살아라.
1: 너라도 인간다운 세상에 가서 사람답게 살라.
0: 네.
1: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국동방송을 들으셨더라고요.
0: 어머니가?
1: 네. 90년대 후반에부터 네. 황장엽 선생님이 망명하신 거
0: 네.
1: 이런 것도 다 듣었고 국동방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네. 한다는 거예요.
0: 네.
1: 근데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 기차역에서 바래주실 때 기차에 올라가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라고 담대하게 하시면서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어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신이 있으면 우리 윤아 지켜주실 거야. 그게 국동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얘기인 거죠.
0: 지금 한국에서 부모님 같이 계시나요?
1: 그렇죠. 나중에 네. 다
0: 이제 오셔서.
1: 예.
0: 야.
1: 하나님께서 그냥 막 독수리 날개 태우셔서 비행기로 막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저만 네. 삼국으로 돌리시고.
0: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었는데 우리 윤아 자매는 동남아를 거쳐서 거기에서 몇 달 네. 있으면서 왔는데
1: 맞아요.
0: 한국에 와 보니까 부모님과 오빠가 와 있었다라는 얘기가.
1: 아, 한국에 오니까 아빠가.
0: 아빠가 먼저.
1: 국정원에 와 계시더라고요.
0: 야.
1: 우리 아빠는 또 배로 데려다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0: 네.
1: 제가 좀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따졌죠. 왜 저만 삼국으로 돌리셨냐고. 정말 힘들거든요, 삼국으로 가기가.
0: 그러니까요.
1: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4개국을 신분이 없이 뚫는다는 게 이게요. 순간순간 심장이 조금씩 조금씩 빙하가 녹듯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비뼈 사이로 이렇게 심장이 새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콕에 제가 이제 교회에 들어갔는데 정신병이 걸려있더라고요. 삐루 삐루 이런 소리 들으면 막
0: 그쵸, 그쵸.
1: 경기를 일으킬 정도예요. 몸이. 그리고 문 두드리는 거 저 지금도 안 됩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
0: 하려면.
1: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
0: 경기 일으킬 만큼.
1: 그게 다 거기서 생긴 거예요.
0: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이게 상상도 못할 네. 그런 상황일 거예요.
1: 네.
0: 그렇게 그래도 동남아를 거쳐서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신앙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1: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정유나 에미나이는 한 번도 북송 안 당하고 오면서도 난민 수용소 안 가고 교회를 통해서 왔다고 아 부럽다고 막 밉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에미나이고 나하고는 뭐가 다를까 보니까 아 저 기집애는 북한에서부터 기도하고 출발했더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북한에서 출발할 때 한국 드라마를 보고 배웠던 하나님 그
0: 네.
1: 단어가 딱 박혔기 때문에
0: 드라마에도 하나님이 나왔고
1: 나왔어요. 네.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도 나왔고 겨울연가에서도 나왔어요.
0: 네.
1: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못 찾고 하늘님 저도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탈북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모세였더라고요.
0: 네.
1: 그 태국에 도착했는데 난민수용소에 가려고 경찰한테 가서 잡혀야 되거든요.
0: 네.
1: 경찰서 찾아갔어요 우리가 우리 말로. 근데 두 번을 다 버리는 거예요.
0: 경찰서에서?
1: 네.

0: 그래서 제가 영어를 했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 네. 그래서 영어를 물어봤어요. 왜 자꾸 버리냐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We don't work on Sunday. 이렇게 얘기했어요.
1: 아.
0: 우리는 일요일날 일하지 않아. 근데 제가 3월 달에 초에 이제 넘어서 두마강을 넘어서 4월 초에 태국에 들어갔어요.

0: 마이라는 곳에서 3시간 동안 버스 타고 가다 다 잡혔어요. 아. 그 인터폴까지 뜨고 막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를 철창 속에다 갖다 가두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가도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화장실에 그 이 손 씻는 물에다가 우리가 된장 풀어 먹었어요, 막. 근데 너무 이제 막 고생하니까 피부도 다 익어가지고 껍질 줄줄 빼고 진짜 사람 몰골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물어봤죠. 100불 줄 테니까 나 좀 풀어줄래? 그랬더니 그분이 너 100불 있냐?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그 철창 밖에 있는
1: 관수가 네.
0: 제가 1200불 훔쳐서 나왔잖아요. 한 500불 정도 남아있었어요. 그 이분이 오케이 하더니 가가지고 계급이 높은 사람 데려와서 100불 탁 하고 뭐 태국도 100불 큰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치앙마이 다운타운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1: 네.
0: 그때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던 한국 사장님을 만났고 그 사장님이 주변의 사장님을 끌어모아서 거기서 완전 막 열띤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책을 보셔서 네. 아마 좀 더 자세히 들으시면 정말 눈물이 안 멈출 겁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옷을 다 갈아입히고
1: 정말 단체 관광객처럼
0: 난민의 모습에서 그나마 조금 관광하나 네. 하는 정도로 바꿔놓아서 버스를 태워서 이렇게 6시 저녁 6시 버스를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죠. 그 밑에서 이렇게 한 줄로 쫙 서가지고 손을 흔들던 그분들의 모습이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1: 네.
0: 참 그렇게 해서 이제 10시간 정도 달리니까 새벽에 방콕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는 선교사님이 나와 있었어요. 우리 신상태 선교사님이 나와 계셨죠.
1: 예.
0: 그분이 우리를 여러분 이쪽으로 건너세요 이렇게 해서 한 40분 걸어가니까 여기다 그래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어머 북한에서 이거 마귀들이라고 배웠던 십자가가 똑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나 난 김씨 일가의 손을 벗어나니까 이제는 마귀의 손에 잡혔네. 제가 배웠던 선교사들은요 이렇게 사람의 간을 빼고 피를 뽑아내고
1: 야,
0: 기독교 악마 격을 배워가지고
1: 악마처럼 아주 그냥
0: 네, 마귀들과 아. 손을 잡은. 그래서 우리 영혼까지 다 훔치는 줄 알았어요. 북한은 그렇게 가르치니까.
1: 그렇죠.
0: 저는 뒷걸음을 쳤죠. 근데 저랑 같이 온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중국에 살다가 오신 분들이니까.
1: 아.
0: 그래서 야 이럽다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따라 올라갔는데 네, 아주 작은 방콕 한인연합교회 김영식 목사님이 예, 담임 목사님이셨고 막 뛰어오셨더라고요. 훌레벌떡 예.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상도 분이셔. 감사합니다. 막 이런 저건 또 어느 나라 말이래? 막 이러면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근데 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이셨어요. 계속 웃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신상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 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 딱 안 좋은 게 이제 새벽 5시만 되면 깨우는 거. 그게 제일 싫었어요. 그때는 새벽 기도 드린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숙소로 와요. 우리를 네. 데리러. 그러면 우리를 딱 무슨 동태 엮듯이 그 엮어 가지고 데려가는 거야. 너무 싫었죠. 그래놓고 계속 못 알아듣는 베드로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아니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한국 사람 이름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래요. 그럼 저는 콧방귀 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단단히 병들었다. 그렇게 이제 아주 말썽꾸러기였어요.
1: 야.
0: 그러던 걸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과 선교사님 목사님의 아이디어였죠. 선교사님들한테 방침이 떨어진 거예요. 저기 자매들 귀한 자매들 저렇게 보내면 안 된다. 하나님 알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린 돈에 약합니다. 탈북민들이 돈 주겠으니까 성경 테스트 준비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성경 테스트 통과하는 순서대로 남자 좀 보내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저 혁명적으로 가열차게 읽었습니다.
1: 이야.
0: 테스트 통과하겠다고.
1: 네.
0: 그 돈 상품 다 우리 고향 분들이 따가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그 정도로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1: 야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셨는데 잠시 또 찬양을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청해 주셨는데
0: 네.
1: 또 한 곡을 신청하신다면
0: 또 하나는 은혜.
1: 야
0: 모든 것이 은혜.
1: 아멘. 지금 이 찬양에 은혜 안 받을 분이 없어요.
0: 네.
1: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Thank you.

0: 자, 정유라 자매와의 특별한 만남, 간증의 시간인데 제가 거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은
1: 저는 제 탈북을 돌아보면 네. 어쩌면 우리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0: 맞아요.
1: 그냥 두지 않으시고 혼자 두지 않으셨구나.
0: 네.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살다 보고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1: 그렇죠.
0: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유나 자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 아멘.
0: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 계실 텐데 동남아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하다가 하나님을 또 만나셨어요.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 테스트 한 번에 통과했거든요. 100점 만점으로.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아,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도 후라이를 잘 치는 거예요. 저를 먼저 안 보내는 거예요.
1: 오.
0: 저 통과했는데.
1: 통과했는데.
0: 그래서 가만히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저희가 11명이 올 때 5살짜리 여자아이도 같이 왔어요.
1: 네.
0: 엄마 찾아서 오는 아이. 네, 제가 그
1: 엄마랑 같이 온 게 아니라.
0: 아니고 엄마가 먼저 한국에 오고
1: 그 아이를 데리고
0: 큰
1: 오셨군요.
0: 이모가 데리고 오는데 큰 이모가 이 한족 그런데 팔려가서 살다가 이제 도망 나오면서 엄청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피멍이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아이고. 자기 몸도 겨우 걸어야 되는 상태. 그러니까 제가 그 5살짜리 애를 그 아이 먼저 보낸다고 마당에 세우고 또 이런 70대 노약자분들 임산부 아프신 분들을 세웠더라고요.
1: 먼저 보내려고.
0: 제가 그때 눈물이 탁 터져나오면서 아 이분들의 사랑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구나. 저분들이 나에게 그렇게 믿게 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보다.
1: 네.
0: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막 바라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딱 돌아서서 성경 내가 잡아 떼야 되겠다.
1: 네.
0: 그 생각을 하고 그 후로 제가 한 4개월 머물게 되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성경을 두 번을 통독합니다.
1: 와.
0: 진짜 완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붙들으신 거죠.
1: 네.
0: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그때예요. 돈 벌 걱정 없죠. 인간관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1: 네.
0: 하나님 말씀만 읽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 야.
0: 그래서 그때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보여주시는 환상은 뭐 눈만 감으면 보여주시는데
1: 네.
0: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눈을 뜨고 싶지 않더라고요.
1: 오.
0: 네, 새벽기도 하는데 그냥 네네 보여주세요. 막 아니,
1: 그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부모님과 오빠를 봤다는
0: 보여주셨어요.
1: 그쵸.
0: 네, 네. 그 책에 더 자세하게 나올 텐데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오빠랑 부모님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도 사투리로 일 없어.
1: 야.
0: 네, 일 없어.
1: 괜찮다는 얘기로.
0: 네, 일 네. 없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앞만 보고 웃으면서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라. 그 전에 저분 눈을 뜨라고 하셨어요. 근데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 앞에서 몇천 명의 영접공들이 영접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얀 불찌들이 막 불이 보글보글보글. 그 눈을 딱 뜨면 제가 실명될 것 같더라고요. 그 빛에 눈이 멀어서. 못 뜨고 있으니까 그럼 뒤를 돌아보라 해서 제가 그 환상 속에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하늘은 새까맸습니다. 까만데 땅은 금바다예요.
1: 오.
0: 금가루가 거죠. 번쩍번쩍한데 그중에 세 사람이 금사포를 딱 뒤집어 쓰고 이렇게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있듯이 꿇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 사람이었어요. 얼굴은 확인이 안 됐죠. 아주 나중에 제가 탕자로 살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나야 너 그때 그거 기억나니? 다시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때 그게 너희 아빠 엄마 오빠였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땅에 엎드려 벌벌 기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진짜 죄송하다고.
1: 유나 자매가 그런 간증이 그런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에서의
0: 네.
1: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방황도 많이 하고
0: 오자마자 그냥 돈의 영에 만문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진짜 온전하게 믿은 거는 그때 몸 아프게 하셨을 때 2016년
1: 네.
0: 그때가 아마 저는 진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때서부터라고. 그전에는 나일롱이었어요.
1: 네, 정말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지 10여 년 지내오면서 우리 유나 자매는 우리 하나님을 딱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0: 저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면 그 렘브란트의 탕자 그림. 그 탕자의 그림을 많은 분들이 딱 떠올리실 텐데 그 탕자를 끌어안았을 때 아버지의 손을 보면 하나는 여자의 손 하나는 남자의 손이거든요. 네. 그 뭐냐면 엄마 아버지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를 그 한 마리의 양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1: 네.
0: 북한에 2500만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금은 김부자에게 세뇌돼서 저러고 있지만 에스겔의 뼈골짜기입니다.
1: 그럼요.
0: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2500만의 전사가 되는 거예요.
1: 그럼요.
0: 능히 행하실 하나님 기적을 일상처럼 행하시는 분인데
1: 아멘.
0: 저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1: 아멘.
0: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영원한 집을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1: 네.
0: 또 영원한 평안과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뭐 어떻게 한마디로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죠.

0: 전부. 예. 북한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품을 떠나선 못 살아. 그 품을 떠나선 못 살아. 이런 노래가 있는데. 네. 김부자 품을 떠나 못 산다는. 저는 그거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싶어요. 야. 정말 그 품을 떠나서는 못 살겠어요. 이제는.
1: 네. 네. 하나님 품 안에 푹 안겨서 살아가는 우리 정윤아 자매가 최근 몇 달 안 됐습니다. 목숨을 건 갈증 자유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0: 저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무조건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1: 네. 네.
0: 많은 크리스천들이 요즘 책을 잘 안 읽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 원고 분량에서 굉장히 많이 줄인 겁니다.
1: 네.
0: 3, 4시간이면 다 읽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면 말로 간증보다 1000배는 더 은혜 받았다. 정말 글로 이 책을 남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시는 게 그 한반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걸 느낄 수 있었대요.
1: 야.
0: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대요.
1: 저는 사실은 책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유나자매의 간증을 저도 유튜브나 곳곳에서 들었는데 다 안 담긴 것 같아서.
0: 네.
1: 저는 바라건대 뭐 2편, 3편이 나오기를.
0: 저는 지금 계속 하나님 안에서. 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레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또 뭘 허락하실까?
1: 할렐루야.
0: 어떤 고통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지혜로 뚫게 하실까?
1: 네.
0: 그러면 계속 2편, 3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까지 저는.
1: 아멘.
0: 써낼 겁니다.
1: 네. 하나님이 우리 유나삼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시간에 저희가 너무나 잘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0: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먼저 주셨어요. 이제 고3이 됐습니다.
1: 벌써요?
0: 네.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어머, 저는 하나님한테 다 맡겨놨다고 하면서도 자꾸 기도가 되더라고요.
1: 네.
0: 뭐 공부, 수능을 잘 보게 해달라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필요하신 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세상에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세속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온전하게 하나님한테 잡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꿈꾸는 세상의 잣대에 맞는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은 멈추시는 분.
1: 네.
0: 또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종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 기도가 많이 나와요.
1: 또 이렇게 자녀를 놓고 하나님이 그 삶을 또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네.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계세요.
0: 네.
1: 꼭 이 말은 하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0: 꼭 이 말은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진 거 더 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거에 한 100분의 1만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처럼 너희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육신을 가졌은 즉 고통받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1: 네.
0: 우리 2500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1: 맞아요.
0: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들쑥날쑥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내 기도하듯이 늘 삶의 기도에 이분들이 어떠한 부분이 우리 형제자매를 위한 그 기도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저희가 항상 극동방송에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지만 북녘에 있는 성도들 또 복음통일을 위한 기도는 쉬지 말아야 돼요.
0: 네, 맞아요.
1: 내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윤아 자매와 함께한 시간 어느덧 마무리해야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만났지만 나누지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0: 두 번이 아니라 200번은 불러야 될 겁니다.
1: 그렇죠. 네. 오늘 어떠셨어요?
0: 참 은혜롭네요. 우리 극동방송이 제가 이렇게 라디오로 하면서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제 스스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운 거예요.
1: 네.
0: 안 그랬으면 정말 선수건을 적실 만큼 울 수 있는 너무 은혜로웠어요.
1: 예.
0: 하나님께서 아이고 우리 은아 참 잘한다 무릎에 앉혀놓고 방송을 시키시는 아유. 것 같이 그렇게 너무 참 너무 따뜻하고.
1: 네.
0: 은혜롭고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0: 네.
1: 하나님이 웃으며 칭찬하실 귀한 자녀가 되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정윤아 자매와 함께했고요. 건강하십시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SVBC
1: 찬송가에 대해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감사하세 찬양하세 송대준입니다. 괜찮다고 말해도 불안은 자꾸 올라오고 해야 할 선택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완전한 순종을 대신 이루기 위해 그 험한 광야에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시험을 마주하셨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나가셨습니다. 그 승리는 예수님만의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승리였다는 사실이 참으로 든든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토요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알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찬송가에 대해 함께 알아가고자 하는 시간 감사하세 찬양하세. 새 찬송가 245장, 통일 찬송가 228장,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우리 찬송가 책 제목 밑에는 요한복음 14장 2절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원곡 제목 뾰라의 땅에서 보듯이 이사야 62장 4절 말씀에 의해서 쓰여진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에드거 스티츠 목사님은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처음엔 2절과 후렴까지만 작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매 주일마다 한 절씩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추가했었습니다. 감리교단의 월요 모임에서 즐겨 부르게 되었지만 나는 이 노래의 저작권료로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충성도 못한 내가 어찌 돈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요. 낙원을 노래한 찬송은 많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노래한 찬송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토요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6월 4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9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6월 9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10일 수요일 밀양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 어린이 축제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창원 왕성교회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6학년부터 3살까지 창원의 모든 어린이들은 참여 가능하며 샌드아트 공연과 대형 워터풀, 아기 볼풀장, 에어바운스, 체험부스와 푸드코트가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3-0191번 창원 왕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 20분 김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경남 도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6월 5일까지 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만 41세에서 만 59세까지의 목사님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6월 20일 토요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051-244-250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상자 찬양선교단에서 남녀 보컬을 모집합니다. 45세에서 65세까지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연습은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보석상자 통기타 오픈마이크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2695-797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 제44회 평신도 연합부흥성회가 6월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김해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334-341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국제학생회에서 2026년도 9월 학기 한국어 교실을 위한 예비교사를 모집합니다. 김해 인제대 국제유학생을 즐겁게 섬길 청년 또는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모두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256-87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 결혼 예비학교가 6월 13일과 20일,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산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와 결혼 2년 차 미만의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 010-8527-699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7기 부산 아버지 학교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산 동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땅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7999-152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교회 방송교회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복림교회 최솔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웃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웃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고, 너무 오래 기다려서 웃고, 이제는 기대하는 마음조차 지쳐버렸을 때 웃습니다. 이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세가 되어가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들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 기다렸습니다. 처음 약속을 들었을 때에는 기대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기다림이 길어지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결국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현실로 보면요 너무 늦은 이야기입니다. 몸도 늙었고 기다림도 지쳤습니다. 이미 사람의 방법까지 다 지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습니다. 이 웃음은 단순한 기쁨의 웃음이 아닙니다. 믿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나오는 웃음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웃음은 단순한 그 불신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로마서 4장의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약속 앞에서 놀라고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믿으면서도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정말 가능합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점점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포기하고 있을 때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아 이건 안 될 텐데 그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가 이해되는 방법을 더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따라왔지만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웃음 너머로 여전히 말씀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현실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너머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이 사례의 이름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사례에서 사라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정체성과 미래를 담은 언약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례를 사라 곧 열국의 어머니로 부르게 하십니다. 아직 현실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은 늙었고 상황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보다 약속의 이름으로 그녀를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이미 늙었기 때문이에요. 90살입니다. 90살.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름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끝난 것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이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를 판단하지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라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가능성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단순히 한번 복을 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은혜를 베풀고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강조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라의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늙은 몸도 알고 계시고 지친 마음도 알고 계시고 오랜 시간 기다렸다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현실보다 약속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길어지면 점점 현실이 더 크게 보입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 마음속에서는 이미 포기하고 있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계속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 청년 비전 드립을 준비할 때였는데요. 필요한 재정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기도도 했고요. 이렇게 말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차표를 예매해야 되는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재정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성도님들 찾아가서 강제로 후원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후원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재정이 채워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청년들의 반응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감사가 아니고. 저는 그 순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반응도 없고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열심으로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이해되는 길을 더 붙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설계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붙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현실에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가장 쉽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이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현실만이 아닙니다. 현실이 오래 지속되면 마음까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은 믿음으로 기다리기보다 속으로 웃기 시작하죠. 정말 가능할까? 이제는 너무 늦은 것 아닐까?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 자리에서 웃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약속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앉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백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여기서 이 웃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훗날 태어날 이삭의 이름도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소한 웃음조차 언약 안으로 가져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웃음은 단순한 기쁨의 웃음이 아닙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흔들리는 웃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웃음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지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기다림이 계속되면 점점 현실이 마음을 눌러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도 그대로이고 말씀을 붙들어도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기대했던 일들도 다 늦어지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는 점점 다른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제는 안 되는 것 아닐까? 내가 너무 오래 기다린 것은 아닐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믿음으로 기다리기보다 내가 이해되는 방법을 붙들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단순한 부탁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굳이 다른 약속 말고 지금 있는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뜻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이미 손에 붙들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아들이잖아요. 설명이 가능한 방법 아닙니까? 사람은 기다림이 길어지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당장 손에 붙들 수 있는 그것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길과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결과를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손에 잡히고 계산이 가능한 그 현실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흔들린다고 그 약속을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현실로 결론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약속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은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처음부터 완벽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점점 옮겨갔던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는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삭으로 그 약속을 구체화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상해요.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예배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없나 봐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데 예배자리에 앉아 있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는 자리를 피하고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완벽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포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내 방식대로 결론을 내려버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을 위로만 하지는 않으십니다.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다시 이루어질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한 아들의 탄생을 넘어 구원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결국 약속의 아들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눈앞에 있는 아들이 있잖아요. 이미 자기 방식으로 얻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짧지만 아주 강한 말씀입니다.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언약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은요,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마엘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였습니다.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릅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특별히 당시 사람들에게 파경은 단순히 그 나이가 드는 상태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생명이 끝난 몸, 그러니까 죽은 몸으로 여겨졌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은 이미 끝난 몸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라의 몸에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죽은 것 같은 몸에서 다시 생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은 단순히 한 가정의 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이어가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하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계보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방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몸에서 죽은 것 같은 몸에서 그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죽음의 자리에서 새 생명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제 신대원 공부를 마치고 다시 중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선교지로. 마침 중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게 사역 요청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게 삼자교회 안에 있는 그런 한 200석 정도 되는 홀이었어요. 이제 그거를 무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좋은 조건이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 안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특별 안수를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자, 그 순간 제 안에는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졌어요. 늘 선교지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역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막으시는 겁니까? 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길을 닫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끝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국내 사역의 자리로 저를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람이 할 수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열심이나 내 능력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살릴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복음은

0: 좋은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 나쁜 사람이 갱생이 되어서 착한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복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며 내려놓은 자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리에서 다시 생명을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현실보다 약속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나온 웃음입니다. 하나님 정말 가능합니까?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웃음 너머로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현실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보이는 상황을 따라 판단합니다. 내가 이해되는 길을 붙들고 설명이 가능한 미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믿음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말씀하는 분입니다. 사라의 몸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그 자리였습니다. 생명이 멈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죽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다시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미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너무 늦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람은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방송교회 지금까지 복림교회 최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6622-9101번 010-6622-9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주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우리가 걸어온 매 순간이 주님의 동행이었고 도움이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담아 오늘 찬양의 심포니 첫 곡은요, 참 즐거운 노래를 와이즈 뮤직 챔버, 그리고 이어서 전 높은 곳을 향하여 피아노 이경미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아카시아 꽃이 만발합니다. 아카시아 꽃은 단 몇 주만 피고 지지만 꿀벌들이 열심히 꿀을 만들면 아카시아 꿀은 우리 곁에 오래오래 남지요. 우리의 이 땅 위의 삶도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한 점처럼 짧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쌓은 믿음과 사랑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삶의 기쁨이 됩니다. 꽃이 지고 나서도 꿀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그 향기를 떠올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때 그 아름다운 흔적은 주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귀한 열매가 될 것이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식탁 위에서 아카시아 꿀을 보신다면 그 달콤함 뒤에 숨은 잠깐의 피어남을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이유는 이 시간이 지나면 눈물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하루도 그 영원한 소망을 품고 아카시아보다 더 진한 믿음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이어서 피난처 있으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심어주신 노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의 노래입니다. 오늘 주일 찬양을 통해 고백하셨듯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찬양은 멈추지 않을 것이죠. 오늘 주일 그 평화의 노래를 입술에 머금고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주시는 고요하고도 강한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마지막 찬양은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기타리스트 서정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난파소녀소녀 합창단입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심포니 제작의 문명선 그리고 진행의 함석헌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대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영국의 조지 왕은 형 엘버트 빅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뒤 큰 책임감과 긴장 속에서 불안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식힐 겸 어느 도시의 도자기 공장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전시된 작품을 둘러보던 중에 서로 똑같아 보이는 두 개의 꽃병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같은 재료와 무늬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는 윤기 있고 생동감이 있는 반면 다른 하나는 투박하고 볼품없었지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왕은 왜 서로 다른 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뒀는지 공장장에게 물었는데요. 공장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하나는 구워지지 않았습니다. 시련은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며 무엇보다 아름답게 하죠. 저 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이곳에 전시해 둔 건 그런 뜻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목사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말씀 생각나네요.
1: 우리 믿음 생활도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네. 이 꽃병, 하나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고 하나는 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하나는 윤이 나고 하나는 윤이 안 나고

0: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과 시련을 겪었던 사람 믿음하고 평범하게 지나가는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사업도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나를 하시더라도 맡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광로에 왜냐하면 뜨거운 데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하고 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신앙의 차이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1: 아멘. 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도 복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국성신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국창 회장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가전부품 분야에서 40년 넘게 한 길을 걸어오며 국내 최초 기술 개발의 신화를 써내려온 강국창 회장. 탄광촌의 가난한 공대생에서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기업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재기의 시간을 지나 오늘도 현장을 누비며 믿음과 기술로 대한민국 산업을 지켜가고 계신 동국성신 강국창 회장님의 간증이 이어집니다.
0: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동국성신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국창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0: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저는 40년간 국내외에서 가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0: 협의회 회장을 같이 겸하면서 인구 감소 대책 국민운동과 경제 살리기 범국민운동도 지금 함께 전개하고 있는 강국창입니다.
1: 장로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0: 예.
1: 가정제품 하면은 여러 가지겠는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장로님이 만드는 가정제품이 뭐예요?
0: 제가 가전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나 대우전자가 생기기 전 금성사만 있을 때부터 가전제품의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는 기술이 없어서 TV를 만든다 그러면 케이스만 만들고 그 속에 있는 브라운관이라든지 뭐 이런 성능 부품은 다 수입을 해가지고 왔어요. 냉장고도 역시 냉장고 케이스만 있고 그 안에 얼음을 얼리는 모든 그 성능 부품은 다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빨리 국산화를 해야 된다.
1: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셨다.
0: 그렇죠.
1: 그럼 또 회사 이름이 동국성신. 뭐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0: 우리나라는 그 한때 기아 자동차를 타고 현대 자동차에 들어가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자동차를 타고 기아를 못 들어가요. 경쟁 회사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가전 3사가 있는데 LG, 삼성, 대우가 있는데 이 세 개 회사는 서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한 회사의 협력 업체면 다른 회사의 협력 업체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부품은 제가 혼자 만드는데 공급을 다 해줘야 되는데
1: 그렇죠.
0: 그러면 회사를 세 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법인을 세 개를 만든 겁니다. 회사 이름을. 그래서 동국전자는 대우전자 너희하고 협력업체. 그다음에 가난전자는 LG전자 너하고 협력업체. 성신하이텍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삼성전자하고 협력업체를 맺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회사가 세 개가 된 겁니다.
2: 그럼 세 가지의 이름을 만드신 거네요.
0: 그렇죠.
2: 네.
0: 그러다가 20년 이상 하다가 대우전자가 이제 크로스가 되면서 법인을 세 개 운영하는 건 힘들으니까 두 개를 합쳤습니다. 법인 세 개를 두 개로 줄였죠. 그래서 동국성신이 된 겁니다.
2: 그렇군요. 네.
1: 그런데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0: 지금 한 45년 뭐 가까이 됐죠.
2: 와, 오랫동안 운영하셨네요.
0: 네. 50년 가까이 됩니다.
1: 그 대학을 졸업 맞고 바로 시작하셨고.
0: 대학 졸업하고 ROTC 제가 3기입니다. 1학번이니까 3기로 67년도 2년 동안 군대 복무를 하고 그다음에 나와서 취업을 한 10년 하고.
1: 그렇죠. 그럼 장로님은 탄탄 대로에 오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좀 시련도 좀 있었어요.
0: 시련이 많았죠. 굉장히 시련이 많았습니다. 원래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는 최연소자 그때는 들어가면 수습사원, 준사원, 사원, 주임, 계장, 과장, 부장 이런 직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습사원에서 사원되고 사원에서 뭐 주임되고 계장되는 부장까지 올라가는 건 최연소자로 항상 먼저 승진이 됐습니다.
2: 네.
0: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남보다 열심히 했더니 그런 기회를 줬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부터는 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고 시작은 했는데 퇴직금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1: 예.
0: 굉장히
1: 자금도 딸리고
0: 예 자금도 딸리지만은 제일 문제는 제가 기술부장 개발부장을 할 때는 업체들이 제게 점심 식사라도 한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가 막상 이제 사업자로서 그 회사 사업을 물건을 좀 설명하러도 납품하기 위해서 갈 때는 아, 그렇게 그 창구가

0: 굉장히 어려웠어요.
1: 아, 상황이 그러니까
2: 야 부장이 굉장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그래서 그 창구서부터 담당부터 이렇게 거쳐가는 게 엄청 어려웠어요.
3: 장로님 예. 결혼하고 시작하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하셨어요?
2: 결혼하기 전에 했죠.
3: 그러면 저 사업이 잘 되니까 네. 결혼도 하고 부도가 언제 났어요?
2: 잘 돼서 결혼 잘 될 때는 그 시작할 무렵에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하고는 역시 뭐 그렇게 평탄 뭐 넉넉하다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1: 사업을 처음
2: 시작해서 한 초기에 10년쯤 됐을 때 예. 그때는 아주 그 새마을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이랬을 때인데 굉장히 새마을 뭐 성공사례 강사로도 이렇게 네. 강연을 할 정도로 많이 사업이 이제 좋아졌죠.
3: 그런데 부도가 나고
2: 그리고 그런데 그
3: 친구가 좀 도와준 적이 있네.
2: 예. 그래서 저보고 그 국회의원을 하라고 이제 잘 나가니까 젊고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 저를 이제 콜을 해서 제가 아, 이 사업하는 사람이 또 학교 다닐 때 그거 좀 한번 그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해서 하고 싶은 차에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한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 사이에 모든 이제 도장이나 모든 이제 경영을 내보다 10살 나이가 많은 제가 엔지니어다 보니까 격리나 뭐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부 격리 담당 중역을 채용해가지고 그분에게 맡기고 뒀더니 그 수표 남발이 어음 남발을 많이 했어요. 그 쟤는 또 공천에서 보니까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올라왔는데 그때 보니까 이 많은 그 수표가 많이 막 돌아오는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3: 예수는 언제 믿으셨어요?
2: 부도가 나고 이제 도망자가 됐죠. 그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때는 부정수표 단속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하면은 형사들이 잡으러 다녀요. 그 집 부근에 이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사업을 잘할 때는 친구들이 많이 그냥 많았죠. 근데 내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친구를 찾아가 보니까 며칠 없어요. 근데 그 한참 일할 때인데 그 친구 집에서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좀 답답하니까 피하기 좋은 데가 기도원이 좋다고. 그래서 그때 기도원이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이었는데 그럼 순복음교회 등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 예. 가서 제가 등록하고 그분들이 뭐 담요 하나씩 가지고 기도원에 갈 때 따라서 가서 거기서 먹고 뭐 금식이니까 물병 하나 놓고 그냥 누웠다 일어났다 그 예배 그때 다섯 번인가 본 것 같아 기도원에서 그때 일어났다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3: 네.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회사를 재건하고. 네. 이제 회사에 예배도 드리시고. 예. 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흙수저가 금수저가 됐다고 하는 책을 내신 것 같은데.
2: 예. 네. 제가 이 흙수저도 네. 금수저가 될 수 있다는 책을 이렇게 냈는데 그게요. 5세가 나왔습니다.
3: 그래서 5세가.
2: 5세도 벌써 이제 뭐 몇 권이 안 남았다 그래요.
3: 이건 그럼 장로님이 그동안에 겪어오신 모든 경험담이 여기 들어가 있죠.
2: 예, 그렇습니다.
3: 나는 광산촌에서 예. 어렵게 자라는 흙수저가 예. 지금은 저 먹고 살만하고 예. 뭐 골프장도 갖고 계시고 예. 남부러울 거 없고 그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몇 두셨어요?
2: 아들을 하나 딸 하나.
3: 남매. 그 사모님 칭찬 좀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어?
2: 우리 중매로 그땐 뭐 만났고요. 제가 그 사업한다고

0: 뭐 그냥 뛰어다니니까 그렇게 잘 해주지는 못했지만은 많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잘 견디고 기도로 우리 집사람은 먼저 교회를 좀 나갔고요. 아, 제보다가 먼저 나갔는데
1: 그러셨군요.
0: 그래서 그냥 지금 많이 잘하려고 그동안 못해준 걸 잘하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2: 아니,
0: 대구 사람인데
2: 태어난 데가 어디예요? 강원도요?
0: 예, 저는 우리 형제가 9남매인데 9남매의 11 식구지 부모님하고 제가 셋째입니다. 형님이 계시고 누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쟤인데 셋째인데 제 고향은 강원도라고 그러는 거죠. 태백이라고. 단광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초중고 다 나오고
1: 네.
0: 아버지 단광, 형님 단광, 누나 이제 자형도 단광. 그럼 제 차례인데 쟤도 단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정말 거기를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1: 네.
0: 근데 벗어날 방법이 없죠. 그러던 차에 이웃 그 회사에서 태백고등학교 나와 출신으로 서울에 있는 공과대학에 진학하면 입학금부터 매월 잡비하고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대주겠다 네. 이렇게 제안을 왔어요. 하도 와. 이제 그래서 그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1: 그 얘기를 듣고 도전하신 거군요.
0: 그렇죠. 이제 네. 이것이 뭐 정말 이때 아니면은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 탄광에서.
2: 탄광에서.
0: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그냥 조그만 꼬마 전구를 켜놓고 그냥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서. 근데 그 시험을 쳤는데 전 뭐 취업 저 합격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2: 그래서. 그래 이제 거길 졸업을 맡으시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오셨어요?
0: 그렇죠. 이제 ROTC니까 장교로 2년 동안 복무를 했죠. 군 복무를 소대장으로서 그 소대장으로 복무하면서 제가 소대장 임관할 때 그 교관으로부터 첫 받았던 그 어록이랄까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명예는 상사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그런 걸 듣고 그 제가 일생의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더니 그것이 지금 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익한 좌우명이었다 네. 이래 생각을 합니다.
1: 그 이후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생활하시다가 또 사업도 도전하시게 된 거군요.
0: 네, 네 그 어느 어디에 가든지 명예는 상사에게 돌리고 공은 부하에게 돌리고 책임은 내 네.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니까 어떤 집단이나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빨리 인정받고
2: 그럼 인천에서 지금 직장 예배를 드리신다는데 예배 장소가 어디예요?
0: 예배 장소가 우리 평소에는 예배실이고 그걸 예배가 끝나면 휴게실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공간을 식당에서도 하고요. 저희 공장이 인천에 있고 광주, 전라도 광주에 있고요. 창원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골프장인데 전부 다 매월 첫 근무일에는 주변 목사님 모시고 와서 예배드립니다.
1: 네.
0: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그 예배 끝나면 원례하고 그 원례 생일자 축하도 해주고 뭐 그다음에 또 잘한 팀 그 한 달 동안 했던 실적을 팀별로 발표를 해서 팀이 잘한 팀에게는 작은 뭐 상품을 주고 잘 못한 팀은 나와서 제일 꼴찌한 팀은 왜 못했는지 격려 박수 받고 뭐 이런 식 행사를 합니다.
2: 아니 그럼 교회는 지금 어디로 나가세요?
0: 서울 수정교회 수정교회라고 인천에도 불로동에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조일래 목사님이 예. 그 이제 시무를 하는 교회인데 제가 원래 서울 영등포 대림동에서 신학생으로 개척한 교회였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부모님 집이 그 가까이 있어서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세례를 받고 항상 뜨거워져 있는 상태에서 부모

0: 부모님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가장 가까운 교회 가보자 이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부모님 집에서 가장 가까운 2층 교회 개척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수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등록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땐 전도사였죠. 전도사 때 개척을 한 교회인데 이거 뭐 일꾼이 하나 왔다고 좋아하시면서 저에게 많은 감투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이제 부흥되니까 이 교회가 너무 좁으니 교회를 좀 넓은 데로 옮기자 이래서 제가 건축위원장을 하면서 불로동 인천에 그 보이라 공장을 했던 공장을 입찰을 해서 이제 낙찰을 받아서 거기 교회를 지었습니다.
1: 그래서
0: 인천의 수정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를 아주 잘 짓고 크게 지었는데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그까지 다 가면은 좋은데 상당 부분 이제 떨어져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본교회가 그리 인천으로 옮겼으니까 그러면 본교회 이름은 수정교회로 하고 서울에 남은 교회는 서울을 하나 붙이자 이래서 거기 남은 교회를 서울 수정교회를 붙이고 제가 그 남아서 남은 성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지금
2: 그럼 이제 제주도에 골프장을 하시는데 예. 제주도에 골프장이 여러 개가 있죠?
0: 예.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골프장이 제일 마지막 골프장이었으니까 제주도 30개 중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골프장들이 한꺼번에 굉장히 골퍼들이 전부 외국으로 많이 나가서 골프장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까지 별로 흑자 경영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2: 제주도에.
0: 예. 다행히 저희 회사는 그 코로나 때 값도 별로 뭐 올리지도 않고 또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괘씸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지금까지 가장 선호하는 골프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어려운 어린 시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이제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강국창 장로님의 간증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함께한 뒤에 계속해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국성신 대표이사이신 강국창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여러 사업체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골프장도 갖고 계시고 그런데 해외에서도 또 여러 공장을 또 운영 중이시라고 들었거든요.
1: 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작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고는 시장이 작아서 못 견디는 상태죠. 그래서 모든 대기업들이 우리 고객사죠. 그러니까 LG, 삼성, 대우 할 것 없이 전부 해외로 이제 공장을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반 진출 같이 가자 이러면 그 우린 부품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노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때 다 이렇게 같이 따라간 것이 처음에는 뭐 중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멕시코에 두 곳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 두 곳이 있는 건 멕시코가 유일한데 그다음에 베트남, 폴란드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갔는데 현재는 중국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이래서 국내 경쟁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전부 다 중국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서
0: 네.
1: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2: 만약 장로님이 다시 시작한다 인생을 그동안에 하시던 걸 그대로 하시겠어요? 아이, 난 그거보다 뭐 정치를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1: 전 그 물건을 만들고 개발하고 남이 못하는 걸 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 기쁩니다. 그것이 아마 천성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라고 생각해서 다시 해도 전 제조업을 할 것 같습니다.
2: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죠.
1: 예.
2: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요?
1: 옛날에는 자금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기술이 있으면 자금이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돈이 없어서 뭐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 모자라는 거예요.
0: 네.
1: 기술이 경쟁국에 비해서 너무 기술을 개발할 시간이 부족하고요.
2: 그렇죠.
1: 다른 나라들은 경쟁 국가가 없을 때는 우리가 대부분의 그 기술을 일본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2: 그렇죠.
1: 80-90%를 일본에서 배웠는데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놀 때 우린 놀지 않았거든요. 놀지 않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일본을 따라 아리케준 선생 나라를 그냥 능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그 모양을 보고 본뜬 나라들이 참 많이 생겼죠. 중국에서부터 뭐 중국도 우리 수교하기 전에 김우중 회장 계실 때 냉장고 공장을 만들어주러 중국 갔어요. 그때는 중국이 어느 정도였나 그러면 드라이버를 들고 있는 사람 드라이버 들고 있으면 볼트를 날라주는 사람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나라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이거 완전히 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2: 중국이
1: 그렇습니다. 지금은 K-POP의 그 흉내 뭐 7명, 8명 그 율동하고 노래를 로봇가 다 해요. 같이 똑같이.
0: 네.
1: 거의 완전히 이래 가지고는 지금은 완전히 그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항주에 갔는데 거기는 아주 깨끗합니다.
0: 네. 기술 발전이 참 빠르게
1: 기술도
0: 이루어지고 있군요.
1: 발전이 됐고 아주 그 환경도 그건 전부 전기 자동차니까 매연을 내는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아리바마 뭐 그타 여러 가지 로봇 회사들 이번에 가는데 본사 견학하는데 다 돈 내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예약이 잘 안 돼. 그럴 정도로 발달이 돼서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에는 자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라죠. 그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 치고 자원이 이렇게 없는 나라

0: 세계에서 유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뱉게는 자원이 없는 거예요. 네. 사람의 손놀림. 네. 이거 가지고 이제까지 이렇게 경제 선진국이 됐는데 지금 이것을 놀게 하고 이 값을 너무 비싸게 하면 우리는 뭐 아무리 산에 가도 열매 하나 먹을 게 없잖아요.
1: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또 화합과 또 집중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0: 아, 네. 예, 뭐 네. 굉장히 중요한 네. 겁니다. 국가 경영이나 저는 뭐 가정 경영이나 기업 네. 경영이 거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가정 경영, 가정에도 애들이 배고파서 막 우는데 부부싸움만 하면 안 되잖아요.
2: 네. 그렇죠.
0: 우선 애들 밥 먹여놓고 그냥 네. 부부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또 오랫동안 이렇게 사업을 해오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또 이런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3: 샬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죄와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입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극동방송 또 믿음의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편안하세요. 이런 글이 왔네요.
1: 네. 귀한 사연 보내주신 성도님 감사합니다. 사연 채택된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국성신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국창 회장님의 은혜의 간증, 또 인생의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 또 한 번 오셔야 되겠어요? 내 네. 얘기가 많어.
0: 예, 예,
3: 감사합니다.
0: 많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3: 아, 뭐 저희가 감사하죠.
1: 감사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6월 4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9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6월 9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10일 수요일 밀양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 어린이 축제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창원 왕성교회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6학년부터 3살까지 창원의 모든 어린이들은

참여 가능하며 샌드아트 공연과 대형 워터풀, 아기 볼풀장, 에어바운스, 체험부스와 푸드코트가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3-0191번 창원 왕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 20분 김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경남 도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6월 5일까지 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만 41세에서 만 59세까지의 목사님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6월 20일 토요일까지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051-244-250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상자 찬양선교단에서 남녀 보컬을 모집합니다. 45세에서 65세까지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연습은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보석상자 통기타 오픈마이크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2695-797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 제44회 평신도연합부흥성회가 6월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김해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334-341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국제학생회에서 2026년도 9월 학기 한국어 교실을 위한 예비교사를 모집합니다. 김해 인제대 국제유학생을 즐겁게 섬길 청년 또는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모두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256-87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 결혼 예비학교가 6월 13일과 20일,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산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2년차 미만의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 010-8527-699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7기 부산 아버지 학교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산 동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땅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7999-152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아름다운 고백. 살람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양 목사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겐 과거보다 또 미래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답게 사는 것, 아름답게 사는 것 왜 중요한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도소 담장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출소하여 그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복사님 부부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귀한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하시러 멀리 구리에서 오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양대기 목사님, 이메스 목사님 오늘도 이렇게 환주의 이름으로 하냐고 하고요. 우리 극동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인사의 말씀과 두 분의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교회도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참빛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또 섬기고 있는 양대길 목사입니다.
0: 네.
1: 또
2: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참빛교회를

0: 섬기는 부부 목사입니다.
1: 아멘. 우리 그 양대희 목사님께서 우리 사모님이시자 목사님이신 우리 부부란 얘기 안 했더니만 우리 이미스 목사님께서 부부라고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하고 우리 임 목사님께서는 그 교정 선교를 하시게 된 동기가 있다면 두 분이 좀 말씀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0: 예, 남편인 양디길 목사님께서 오래 세월을 교도소에서 지내왔고 또 교도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에 교도소에서 지내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 네.
0: 남편이 출소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는 선교의 목사님을 따라 전송 3교도소에 편의 간증 및 설교 말씀과 전도 간증을 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오랜 교도소 생활했다는 것이 이제 수감 생활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네.
1: 우리 양대기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뭐 한때는 젊었을 때 좀 뭐라 그럴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이 살고 또 정욕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약 2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2: 37년.
1: 37년이에요. 아우. 근데 그게 이제 총 보면은 전과 횟수는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2: 네 번입니다.
1: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리고 이제 보호감호도 받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온포멘트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2: 예.
1: 그러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는 이제 메시지를 전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과거보다 또 미래보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2: 예.
1: 우리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며 또 교도소에 간증을 할 때 그 제목이 내 직업은 강도였다라고 예.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그 우리 수용자들이 많은 울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우리 목사님께서 내 직업이 강도였다라고 한 이유를 교도소에다가 그 수용자들한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2: 네. 뭐 이유라기보다는 우선 그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됐을 때 그들과 네. 또 대화하고 혹은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우선은 저 자신이 예, 안에 있는 분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또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주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이 필요하다 싶었습니다.
1: 네.
2: 사람마다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고 필요한 곳에 적절한 배움이나 뭐 경험이나 체험 등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용도가 있는 줄로 압니다.
1: 네.
2: 하지만 저는 교도소를 전과 네 번에 37년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1: 네.
2: 마지막은 강도 상습의 죄명으로 징역 20년에 감옥 7년을 받아서 27년 중 23년 6개월을 살고 출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교도소 안에 있는 죄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관심 가지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을 봅니다.
1: 네네네.
2: 하지만 저는 어릴 적 15살 때부터 교도소 생활을 시작했고 또 37년간을 들락날락하면서 교도소 살다 보니까 담 안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제가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뭐 저 자신을 강도라고 뭐 직업이 강도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거리낄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1: 네네.
2: 일반 사회인 성도님들께는 도무지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 강도 전과자 인생이었지만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또 힘들어하는 그분들에게는 양대길 같은 강도 직업의 전과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살아갈 기회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강조를 네. 하고 싶었습니다.
1: 아, 네.
2: 그렇게 담 안에 있는 이들에게 저도 똑같은 동료였다는 것을 말하고 그들의 마음을

0: 열고 싶었습니다.
1: 아, 네.
0: 그래서 강도라고, 직업이 강도였다고. 사실 제가 마지막, 그러니까 27년 그 죄값을 치르게 될 때, 받을 때, 그때 재판장에서 재판장 판사님

0: 나와 있는 그 건수로만 강도가 20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업이 강도였다 하는 말이 틀리지 않은 말이었거든요.
1: 그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예 잡혔을 때
0: 예.
1: 그때 그 이제 뭐 경찰 예. 뭐 기동대가 한 예. 마을을 뭐 다 이렇게
0: 예.
1: 둘러싸였다 그랬고 또 그 간증 중에 그러면서 그 칼 가지고
0: 예.
1: 이제 자살하려고 그럴 때
0: 예.
1: 그 전에 이제 경찰한테 총을 두 방인가요?
0: 세 발 쐈는데 그 중에 한 발이
1: 한 발이 맞아서 가톡이어서 그래도 외도 뭐 20, 30분 뭐 도망가다가
0: 예.
1: 이러면 잡히면 안 되겠다는 자살하려다가 순간 이제 주님 생각했다고 그랬던 걸 제가 예. 기억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양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기 처음에 교회에 나간 시기가 언제 되셨는지요?
0: 저 어릴 때 동네에 개척교회가 생겼었어요.
1: 네네네네.
0: 그때 이제 제가 5살, 6살 이때 어릴 때니까 그때 이제 고모님 따라서 나가고 또 어머니 따라서도 나가고 몇 번 아이들 나가는 그 주일학교 그 다니기도 했었어요. 사실 돌이켜보게 되면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를 마음에 두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딱 점을 찍어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그냥 제가 놀러다니기 좋아하고 바깥에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워낙 어린 나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제가 2월생이니까 조금 일찍 들어갔어요.
1: 네.
0: 그래서 7살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그때는 다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예.
0: 근데 그때 여름 방학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7살 때 여름 방학 때부터 돌아다니는 게 이제 그렇게 좋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머니 속썩이고 가출하고 가출하다 보니까
1: 뭐 이제 특별한 게 아니라 뭐 돌아다니기 좋아해가지고
0: 예.
1: 이제 그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0: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1: 아 근데 뭐 다니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0: 예.
1: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그런 사람 보면 역마살이 싸다 그랬는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쨌든 그 어렸을 때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경찰들한테 체포당하기 직전 이제 자살하려고 하다가
0: 예.
1: 순간 이때 죽으면 지옥 간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 전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지요?
0: 구원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교도소 사는 사람들은 소년수라고 표현하거든요.
1: 그러니까
0: 성년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당시 인천 소년교도소, 김천 소년교도소 두 군데가 있었는데.
1: 네네네.
0: 거기에서 이제 소년수로 지낼 때 그때 성경을 한 번 정도 통독을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읽다 보니까 어쨌든 합하면은 한 번 남짓 정도.
1: 네.
0: 근데 그때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읽었던 것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믿기만 하라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1: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0: 네. 네.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1: 아, 구원의 확신 없었죠. 그렇지만 그 가장 중요한 시간에 네. 네. 내가 이렇게 죽으면 지옥까지라는 네.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께서
0: 아멘.
1: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0: 네.
1: 그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안 넘어가고 이렇게 체포를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판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누범이 몇 범인지 아시냐 하면서
0: 예.
1: 보니까 꽤 많은 거로
0: 예.
1: 이제 조사 기록에 봐도 20번 이상 나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외람되지만 그 직업이 강도였다고 그랬으니까 강도 행위할 때는 신앙생활에 대한 전혀 생각이 안 났습니까?
0: 그런 것은 있었어요. 목사님께서도 들으시고 또 청취자분들도 듣고 계시겠지만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어릴 때 가졌던 작은 씨앗 같은 그런 믿음.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사고 치고 못된 짓 하고 할 때 몇 번을 경찰들한테 포위당하고 또 둘러싸고 문 앞까지 이르러서 뭐 나오라고 소리도 치고 네네.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1: 네네.
0: 그때 저는 아이고 하나님 나 이번만 벗어나게 해주시면은 아.

0: 다시는 이렇게 못된 짓을 안 하겠습니다. 했을 때 희한하게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있었거든요.
1: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고백도 하고 그런 간증거리가 있지만은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러나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거는 교도소에서 수감돼 있을 때 만났다라고 했는데
0: 예.
1: 그때 좀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가정 기억나시는지
0: 생생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선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게 하시더라고요 강권적으로
1: 네네네.
0: 그 성경 말씀을 이제 잡혀서 성동 구치소 당시 성동 구치소였습니다. 그 있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면회를 와서 성경책을 넣어줬는데 성경 말씀 잘 읽고 의지해라 하면서 넣어주셨는데 그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리는 그 총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좀 아프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한쪽에 벽 보고 앉아서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베개가 있어요.
1: 네네네네.
0: 그 베개를 두 개 세워놓고 벽 보고 앉아서 성경책을 딱 펼쳐놓고 보게 되면은 딱 그 안성맞춤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다 보니까 정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주셔서 구약을 12일에 한 번 통독을 하고 신약을 4일에 통독을 하고 합해서 16일에 한 번씩 계속 통독을 하게 하시는데
1: 하루 종일 성경 봤다는 얘기인데
0: 예. 밥만 먹으면 돌아앉아서 청소 같은 것은 또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있다 보니까 16일 그걸 처음에는 성경에다가 그렇게 맨 뒷장에다가 표시를 해놨었어요. 매달 며칠에서 매달 며칠까지. 근데 그게 10번까지 기록을 하고 났는데 그다음부터는 그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대기라 네가 그거 성경 10번 읽든 100번 읽든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읽든지 간에 꼭 기록해서 뭐 할래.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이제 성경 말씀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 그 깨달아지는 그 말씀들을 네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것 또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마음에 그게 오더라고요. 그 뒤로부터는 10번 딱 적어놓고 그 뒤로는 적지 않고 쭉 읽어 나갔었습니다.
1: 그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 쓰기를 사람이 거룩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 그랬는데 예. 원래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게 나는 성경 몇 권 통독했다는 걸 은근히 자랑삼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0: 예예.
1: 하다못해 금식을 난 며칠 뭐 몇 번 했다. 예예. 뭐 옛날에는 뭐 어떤 분은 뭐 목사님인데 명함에 보니까 40여 금식을 몇 번 했다까지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얘기도 보면 정결한 짐승들은 그 우리가 소를 우리 새김질을 한다 그랬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졌고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각을 떼라는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성령님으로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0: 아멘. 맞습니다.
1: 성경을 많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내 신비에 새겨서
0: 예.
1: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거. 아마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분들께 성경을 다독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0: 예. 계시겠죠.
1: 네, 그분들도 이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 한번 겸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임 목사님께서
2: 예.
1: 양 목사님을 사귈 때
2: 예.
1: 일반 사람처럼 사귀지 않았잖아요.
2: 그렇죠.
1: 그렇죠.
2: 예.
1: 아까 이제 뭐 목사님께서 이제 소개할 때도
2: 예.
1: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라는 말을 살짝 했고
2: 예.
1: 또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 이제 소개로 우리 임 목사님 님께서 양 목사님을 알게 됐잖아요.
2: 예, 예, 예.
1: 어땠어요? 처음 임 목사님께서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강도사였던 걸 알고 있는데
2: 예, 예, 예. 네네네. 그때 제가 강도사였죠.
1: 네네네.
2: 처음에는 이제 제가 선교하는 우리 같이 학교 신학교 다니는 우리 동기가 있었어요.
1: 네.
2: 근데 그분이 지금 하늘빛 그 부리에 하늘빛 네. 교회 남양주의 하늘빛 교회 박준삼 목사님이에요.
1: 아, 네,
2: 그분도
1: 그래요?
2: 지금 같이 저희들도 사역도 같이 하고 같은 부분을 같이 사역도 하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또 그분이 이제 선교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양 목사님을 옛날에 그 천송에서 알게 되었대요. 그분도 그게 한 1년 있다가 오셨다 그랬더라고요.

0: 하고요.
1: 아, 그분도 수감 경험이 있고요.
0: 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 공부하면서 같이 그 저 보고 선교 회원이 되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좋은 일이잖아요. 일단은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 회원이 되어줬어요.
1: 아.
0: 네, 되어주고 또 어느 날은 저희인데 이제 또 만나자 해서 얘기할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아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전성에 계신데요.
1: 네네네.
0: 그래서 편지를 선교 편지 한 통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희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군인들한테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위문 편지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것처럼 뭐 그 저는 생각 없이 그럼 편지 한 통 해줄 수 있지 뭐 그러면서 위문 편지처럼 한 통 해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편지를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답장이 오고 그래서 근데 가만 보니까 이분이 말씀이 굳건히 섰더라고요. 굳건히 서고 믿음이 막 이렇게 강력한 그런 뭔가 제게 오는
1: 뭐가 든든하고 단단한
0: 아니 느낌이 있었어요. 아. 믿음이 저는 다른 거는 다 안 보고 믿음 한 가지만 봤어요.
1: 네.
0: 네. 그래갖고 이제 편지 교제하면서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영적인 게 이제 통한 거죠 뭐. 예, 저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1: 근데 쉬운 게 아니거든 실질적으로.
0: 쉽지 않아. 저는 예, 저는 그게... 원래 그 경찰서 앞에 가는 것에도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쪽에는 아주 멀어요.
1: 그렇군요.
0: 그 경찰서하고 뭐 이쪽 교도소 이쪽에는 아주 그 제가 교도소 한 번도 면회 간 적도 없어요. 제가 그 나이에 한 번도 그 앞에 간 적도 없고 누굴 면회한 적도 없고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저기 시골에 이제 그 안동 가까이 살다 보니까 뭐 전성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전성 교도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1: 안동 그치에 사셨 네, 어디 사셨는데?
0: 봉화하고 현도 아, 그쪽에. 봉화. 그러니까 네. 거기 안동 교도소는 있지만은 전성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1: 아, 그럴 수 있죠.
0: 예, 네. 그래갖고 뭐 나중에 이제 편지하다 보면 전성이 어디야? 그래갖고 이제 전성 교도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1: 아, 그러시구나.
0: 예.
1: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그 양대계 목사님을 본 것이. 제가 이제 경북부 3교도소의 그 성가대를 가르쳤거든요. 그때 봤는데 저는 그때 솔직히 양대기 목사 기억이 안 났어요. 기억 안 났는데 양 목사님 그때 저를 통해서 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0: 네.
1: 그러나 이제 두 분께서 이제 결혼 스토리가 참 예뻐가지고 그 어느 날 우리 양대기 목사님이 저한테 편지가 왔을 거예요. 편지가 왔는지 소식이 왔는지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결혼식장을 참여했던 것도
0: 예, 그때 오셨잖아요.
1: 기억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은 이렇게 출소하신 분들 중에서 검증되지 않냐면 제가 안 모십니다.
2: 네,
1: 제가 왠지 교정사역을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옛날에 뭐 유명한 사람들이 일반 방송에 나왔다 덕이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을 해가지고 저는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그분이 사역을 이렇게 또 나름대로 조사를 해요.
0: 네,
1: 그래서 덕이 되면은 그분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아 우리가 왜 교정사역을 해야 되는지 왜 교도소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이제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이 오면 하는데 우리 양 목사님께서 이제 그 청송 그 2교도소나 3교도소에서 간증을 하고 또 포항교도소 이런 데서 간증을 할 때 교도관들이 말하기를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0: 네.
2: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1: 믿지 않는 그 교도관들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요 하고 그중에 때로는 이제 우리 양대기 목사님께서 교도소 수감돼 있을 때 지켜보았던 교도관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저분 진짜 목사 됐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방송에 초대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지금 어떻게 보면 교도소 갈 때마다 좀 마음이 네. 새롭지 않겠습니까? 좀
2: 그렇죠.
1: 어떻습니까?
2: 네. 어찌 보자면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죠.
1: 그럴 수도 있겠죠.
2: 근데 그런 느낌 반면에 어쨌든 그 정문 바라보고 또 정문 통과해서 들어가고 교회당에 이렇게 들어가고 할 때 제가 눈물로 그 안에 가면 이렇게 방송이 나와요.
1: 네네네.
2: 저녁에.
1: 네네네. 네.

0: 그러면 이제 일과 끝나고 방에 들어와서 손발 씻고 그리고 앉아있다가 방송 나오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나마 그 방송을 지금은 TV 방송이 있지만 옛날에는 네. 라디오만 나오던 그렇죠. 그런 방송이었는데 그 방송 그래도 뭐 음악 방송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듣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그 휴식 시간이었는데 저한테는 그 시간처럼 좋았던 시간이 없어요. 뭐 잠들면은 잠자는 시간도 좋긴 하겠지만은 근데 정신 멀쩡히 깨어 있을 때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방송 나올 때 다른 사람들한테 화장실 보실 분 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눌러보고서 없으면은 기도하러 갑니다 하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그 방송 나오는 시간 혹은 한 시간도 혹은 그 이상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돌아 나오는 그 시간이 화장실의 시간이 그렇게 좋았었는데 네네네. 그때 생각들이 이제 교회당 들어서게 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1: 아, 새록새록.
0: 네. 그러면서 이분들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은 이곳 시간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이름 자랑하는 사람이 될 것인데 하는 그 마음들에 어떤 때는 울컥울컥 그냥 눈물이 네.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감 경험이 있잖아요.
0: 네.
1: 또 그 안에서 예수 영접하고 그러므로 이제 이제는 수감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들어갈 때에
0: 네.
1: 한때 나의 모습도 비춰보고 또 이분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기를 사모하는
0: 네.
1: 그런 마음을 갈 것 같은데 뭐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벌써 차 지나가지고요. 아,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서요. 우리가 왜 교도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0: 예.
1: 또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교도소 갈 때마다 그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지금도 이제 눈물을 살짝 보여주셨는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교정선교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0: 예.
1: 전투들이 왜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지 다른 생각도 많이 있는데
0: 예.
1: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모신 그 목적은 죄인 때문에 오셨거든요. 우리 의인 없거든요. 그래서
0: 네.
1: 다음 주도 한번 그 교정 사역의 소중함 또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0: 네.
1: 듭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우리 양대기 목사님과 이맥수 목사님이 이 부부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짝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거듭날 때는 누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그 영혼을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체명자가 부릅니다. 예수님의 눈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찬양 또 한 걸음을 시작해 봅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얼마나 능력 있나를 생각해 봅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들을 가만히 보면 말씀이 기준이 아닐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즉 말씀으로 구별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투영하고만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기도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선 우리가 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마지막 찬양 더 라이트 워십의 주의 말씀 듣고서 들으면서 찬양 또 한 걸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진해침례교회 김현경 집사였습니다. 말씀으로 한 걸음, 찬양으로 한 걸음 나아갑시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우리 모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충성스럽지 못한 자였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면서 사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더 좋은 주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길 바라면서요. 첫 찬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려 은혜에 예비하시는 주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능력 채워주시는 주님께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던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이 다정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날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 박민혜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기 원하셔서 밤새도록 아침에 여기를 기다리셨던 주님. 그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 온 땅에 향기가 흘러가도록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루 한나영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 준비한 찬양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페르난도 오르타가의 찬양,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도 이현호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돈 모인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호흡에는 두 가지 은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마시기와 내뱉기인데요. 전자는 누르고 후자는 상쾌하게 해주죠. 인생 또한 이처럼 기이하고 멋지게 뒤섞여 짜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압박하시면 그분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를 풀어주시면 다시 감사하라고 시성 괴테는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은총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니 나의 생명,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송정미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부족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건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날씨에 하늘빛을 즐기고 바삐 뛰어다닐 두 다리도 성합니다. 저녁이면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가서 먹을 저녁밥도 있습니다. 기다릴 가족이 있고 머리 숙여 간구할 소원도 있으며 소원을 풀어달란 속 깊은 눈물 없는 것 없습니다. 나는 다 있습니다. 더러는 원망과 미움이다가 뜨거운 용서와 아픈 후회와 겨운정에 흐느끼는 강물 같은 가슴, 때때로 궁핍으로 날 단련하시고 거기서 강건한 힘도 주시니 아무 불평 없습니다. 다 압니다. 쓰러지는 움막에선 흙냄새를 사랑하고 산대리아 천정 아래 현금을 켜게 하는, 아 크신 은총이여, 나는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양아 시인의 자족하기였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입니다. 희주일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믿음이 없이는.

강찬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이어 들으신 찬송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께서 아주 좋아하시고 많이 암송하는 성구입니다. 성도님들 댁에 일터나 하나쯤 있을 법한 말씀 액자의 단골 성구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만 쏙 빼어서 보시면 안 되고 앞에 11절과 12절을 함께 보셔야 완전한 말씀의 묵상이 됩니다. 흔히 이 말씀을 놓고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일도 없고 못하는 일도 없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좋아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틀린 해석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정답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자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고 사슬에 매이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다가 당한 일이니까 더욱 상심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바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바울은 더구나 자기 몸을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여기서 자족이라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이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낮은 데 처해서도 자기의 존귀성을 알고 비굴하지 않고 담대히 소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정말 자족함을 할 수 있다면 능히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함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필수 조건입니다. 바울 서신의 하나인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겪었던 그 일체의 고난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찬양 들으시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주리의 음성입니다. 예수 닮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와 그림의 음성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자족의 비결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질병이 있으면서도, 곤고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무엇보다 자족은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사람의 측면으로 볼 때는 별로 기뻐할 일이 없었습니다. 나이는 들었고 자유와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더욱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선교비를 약속하였다가 아마 그것이 더디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선교비가 도착하자 여기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너무나 고마웠고, 두 번째는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염려하며 그들이 너무 늦게 선교비를 보낸 것으로 인해 미안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처럼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에 따라 감사할 수도 있고 불편

명할 수도 있고 자족이 되기도 했다가 불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 감정도 행동도 사건도 세상도 바뀌어 보이는 법입니다. 한 집안의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잠이 많아서 불만입니다. 깨워도 자고 일으켜도 잡니다. 초저녁에 잠들었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듯한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일으켜 놓으면 부엌에 가서 또 졸고 있습니다. 정말 속 터질 일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여자가 불면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야, 그래도 내 아내는 불면증보다는 잠 많은 게 더 낫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한 경건한 신앙인은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혁의 용기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평안함을 주시며 또한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족의 첫 번째 비결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CCM 클래식 음반 중에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족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 자족의 비결은 배우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2절의 말씀처럼 자족은 배우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결심과 결단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배워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조금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늦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평생을 배워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너무 조급하다는 데 있습니다. 천천히 확실히 평생 배워가며 실력과 인격과 신앙을 성장시켜야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속성입니다. 어느 누가 인내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지금 당장 인내를 내려주세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정작 정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내야말로 인내한 만큼 인내가 생기는 것인데 지금 당장 인내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니죠. 인내는 세월을 두고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평생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자족할 수 있었다가도 어떤 때는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이도 내가 놀랄 만큼 의젓하게 자부심을 갖고 살다가 또 어떤 때는 스스로 생각해도 초라하고 한심하게 비굴하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옥중서간에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자일까? 태연하게, 명랑하게, 확고하게, 영주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감옥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남들이 말하는 그런 자인가? 아니면 다만 내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게 지나지 않는 것일까? 새장의 새처럼 불안해하고 그리워하다가 병들고 몸부림치고 갈구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허탈에 빠지고 그러나 기도하고 생각하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전자냐 후자냐? 이 고독한 질문에 나는 웃는다. 오, 하나님 당신만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이런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며 결과적으로 자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족은 평생 배우는 겁니다. 안다고 배웠다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자족이 저절로 되도록까지 계속 배워야 합니다. 손영진의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옹기장의 음성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자족의 비결은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평생 배우는 과정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족은 신앙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그 무엇에 대한 갈증이 있게 마련이죠. 애정에 관해 관심에 관한 갈증, 물질과 명예에 관한 갈증, 행복과 영원에 대한 갈증. 그런데 이 갈증은 그 무엇을 소유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목마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욕망은 무한대의 갈증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듯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불행한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만족, 자족은 예수로부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은혜 안에 살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 주신 자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여호와 한 분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진정한 감사와 만족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찬양입니다. 최민임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놓고 자족에 관해 함께 생각했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족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하며 두 번째로 자족은 훈련되고 배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진정한 자족의 기쁨이 있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소리엘의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명품의 배후에는 장인의 정성이 깃들어 있고요. 명작의 배후에는 작가 열정이 있습니다. 승리와 영광의 역사에는 희생과 투혼이 있기 마련이고요. 또 정상의 환호 이면에는 눈물이 있고요. 오늘의 조국이 있기까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돌이켜보면 누군가의 도움과 희생이 있었죠.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또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는 등 쓰디쓴 고통의 시대를 지나왔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폐허를 딛고 일어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21세기를 맞이한 오늘날 한류문화 확산과 더불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성공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지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많은 이들의 피와 땀이 있었고 한국 교회와 선배님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누군가의 기도가 있고 눈물과 희생이 있다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뼈아픈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묻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이 실제로 자신의 삶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묻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일입니다. 삶의 질을 바꾸고 삶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꿉니다. 그러니 시련과 고난 속에서라도 이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만큼 우리 영혼에 안전하고 복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누렸습니다. 자신의 현실조차 흔들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한 삶을 말이죠. 그는 이전에도 이것을 어느 정도 알았지만 얼마 전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삶이 되었습니다. 전체 시편 가운데 절반 정도가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들은 그가 하나님께 묻고 부르짖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의 삶의 여정에 관한 사무엘서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물었다는 표현이 본문 이후로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 그 일날을 구한 뒤에도 그는 하나님께 묻고 사무엘상 30장에서 아말렉을 칠 때도 에봇을 가져오게 한 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상황이 아무리 급박해도 하나님께 묻는 일을 결코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무엘하 2장에서도 사울이 죽고 난 뒤 자신이 당연히 왕위에 올라야 함을 암에도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라며 여호와께 묻습니다. 또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왔을 때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삶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트루나이젠의 일화가 있습니다. 트루나이젠 목사님은 젊은 시절 지성과 학문적 명성이 대단해서요. 학계의 촉망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해요. 모두가 훌륭한 교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트루나이젠은 화려한 대학 교수 자리를 뒤로하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상처입은 이들이 가득한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 목회자로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 동료들은 아니 그 좋은 머리와 지성을 가지고 왜 그런 시골 구석에서 썩히려고 하는 거야? 라면서 만류했지만 트루나이젠은 주님께서 주신 영혼 구원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의 욕과 학문적 야망을 철저히 부인했다고 하죠. 시골교회에서 사역하던 트루나이젠은 날마다 주민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기도했고 자신의 지성적인 언어를 내려놓고 가장 낮고 쉬운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내려간 그 작은 시골교회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죠. 훗날 트루나이젠의 절친이면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친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트루나이젠은 자신의 화려한 면류관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졌기 때문에 그 빈들갔던 시골 마을에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낮아짐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성승연의 미랄,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인자가 십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셨죠.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묵묵히 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가족, 또 질병, 열등감, 상처를 피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고난은 약재료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1956년 미국에 촉망받는 다섯 명의 젊은 청년들이 에콰도르의 잔인한 식인 부족이었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중 한 명이었던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적인 청년이었다고 해요. 이 청년들은 부족민들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부족의 창과 칼에 찔려서 20대의 젊은 나이에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세상 언론은 아까운 낭비였다 라면서 비난했는데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가장 미련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이 청년들은 총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우카 부족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총을 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죠.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의 십자가를 진 뒤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를 비롯한 그 순교자들의 아내들이 어린 아기를 안고 남편이 죽은 그 아우카 부족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도우며 봉사하게 되었는데요. 부족민들이 아니 당신들은 누군데 우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 와서 봉사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죽인 그 청년들의 아내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가슴에 품고 당신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저희들이 여기 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우카 부족은 전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죠. 남편들을 찔러 죽였던 부족의 추장은 훗날 엘리엇과 청년들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주인공인 짐 엘리엇이 대학 시절 썼던 일기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오늘 우리도 영원한 것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지혜로운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팜스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스트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팜스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스트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루마니아 공산 정권 시절 복음을 전하다가 14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했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독방에 갇혀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굶주림과 매질을 당하셨는데요. 육신적으로는 당장이라도 타협하고 편한 길을 가고 싶었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간수들이 범브란트 목사님을 잔인하게 고문한 후에 피투성이가 된 목사님을 감옥 바닥에 던져 놓았는데요. 목사님은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때린 간수들을 저주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방 밖에서 그 기도 소리를 몰래 들은 한 공산당 간수가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독방문을 열고 들어왔는데요. 이 간수는 범브란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사람들을 고문했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그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당신이 믿는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당신은 자신을 죽이려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이라는 처절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라는 자아를 부인하고 묵묵히 사명의 십자가를 졌을 때, 기도했을 때 오히려 박해하던 공산당 간수들이 변하여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 목숨을 내놓고 사명을 지키심으로 수많은 영혼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도 역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소리엘의 그날, 그리고 파워 월십의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리엘의 그날, 파워워십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자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부끄러워하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수치와 고난을 기쁘게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이 수고를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잘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계절의 사나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자 영국의 대법관이었던 토마스 모어는 헨리 8세 여왕의 불의한 이혼과 종교적 독재에 동조하라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왕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부와 명예, 권력을 영원히 누릴 수 있었고 거절하게 되면 가문이 몰락하고 참수형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목숨을 건져야지 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배신의 길로 유혹했지만 토마스 모어는 주님의 말씀과 공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고 대법관의 관복을 벗고 감옥으로 향하는 사명의 십자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단두대 위에 올라선 모어에게 처형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를 구할 때 토마스 모어는 오히려 처형관을 따뜻하게 포옹하며 미소를 지어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군중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왕의 좋은 신하로 죽는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신하로 죽는 것입니다. 모어가 단두대 칼날 아래 고개를 숙인 순간 그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는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의 빛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모어는 육신의 눈이 감기기 전에 세상의 권력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이지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 모두도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오늘이 월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토브러브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오늘이 워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토브러브의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정형외과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마가렛 브랜드 여사는 보장된 부와 의사로서의 명예를 다 내려놓고 인도의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선교사로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매일 정말 피고름을 닦아내고 문드러진 손과 발을 수술하는 그런 삶은 육체적으로 지치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부끄럽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쉴 새 없는 사역과 악취에 지친 마가렛 여사는 사택 마당에 주저앉아서 주님, 제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제 젊음과 인생이 너무 아깝고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라고 외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환자들이 모여 사는 천막촌에서 희미한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손가락이 다 문드러져서 손뼉도 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마가렛 의사를 통해서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찬송 소리였다는 겁니다. 그 찬송 소리를 듣는 순간 마가렛 여사의 눈에 흐르던 눈물이 멈추고 그 마음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임합니다.

마주하게 되었다고 해요. 마가렛 여사는 훗날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가난하고 냄새나는 환자촌 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내 안일함을 부인하고 이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이 땅에서 부어주시는 천국의 감격을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맛본 사람만 알고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접은 사람만 아는 천국의 감격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시와 그림의 천국 무대에 띄워드리고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천국 무대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썬다싱 선교사님이 티벳 왕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티벳의 라마교 승려들이 썬다싱 선교사님을 붙잡아서 처참하게 매질을 한 후에 시체들을 던져놓는 깊고 어두운 얼음구덩이, 그러니까 시체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렸는데요. 그 구덩이는 썩어가는 시체 냄새와 살을 애는 추위, 그리고 굶주림으로 가득한 정말 끔찍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은 절망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썬다싱 선교사님은 그 썩어가는 구덩이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남겼는데요. 그 어둡고 추운 시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내 영혼은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곳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다. 내 평생에 그렇게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적은 없었다. 감옥 밖의 궁전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지옥 같은 구덩이가 내게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였다. 이런 고백을 한 사흘 뒤에 정체 모를 누군가가 구덩이에 자물쇠를 열고 밧줄을 내려서 썬다싱 선교사님을 건져 주었다고 합니다. 썬다싱 선교사님은 죽기 전에, 그리고 가장 처절한 십자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기적을 맛보셨던 것이지요. 우리들도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뛰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이 좋았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크리스천들에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 주변에게도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는 가장 좋아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좀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잘 알려진 다윗도 그 일생은 우리 모두의 기준을 만족시킬 만큼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보다 흠이 덜하거나 별로 큰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경 속에 참 많은데 왜 주님은 다윗을 그리고 그 다윗의 장막, 그 초라한 장막을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을 높이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왕인데도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소리를 높였지요. 또는 아들에게 쫓길 때도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다윗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또는 내 마음이 나의 행위가 좀 연약할 때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을 구할 수 있고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런 연약한 우리를 성전 삼으십니다. 남이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주님이 기뻐 거하시는 다윗의 장막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오늘 하루 또 마무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손유나와 김인식의 음성으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리고 강중현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주 예수야말로 우리의 산 소망,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길, 진리, 그리고 생명이 되어주시지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으로 더 깊이 채워지고 주님 안에 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진아의 찬양으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리고 강찬이 부른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7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를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행군 나팔 소리로 트리니티 찬송가 앨범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Grace to You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내드리는 찬양 그 사랑의 숨결 한스밴드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왕의 옷보다 바람 부는 들에 들풀이 입은 꽃옷이 더 낫다고 하십니다. 이런 들꽃이라면 낮은 이로 오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신 주 당신입니다. 그보다 더 작은 겨자씨로 오신 예수이십니다. 그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피운 노란 꽃들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날선 욕심으로 화려한 옷을 입을지라도 그 다음 날에는 또다시 다른 옷을 찾아 입으려 합니다. 그러나 들의 꽃은 지도록 그 꽃이어도 해마다 언제나 그 꽃이어도 볼 때마다 예쁘고 마음마저 환하게 합니다. 밝아지는 위로를, 맑아지는 은혜도 받습니다. 나도 겨자씨처럼 작아서 무시와 괄시, 등한시를 받을 수 있지만 더 주님을 경외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며 가면 신부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신부의 옷은 날마다 날마다 새 옷같이 새로울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갑게 하셨음이라.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꽃들은 서로 다르지만 시기도 경쟁도 하지 않습니다. 부는 바람을 따라 함께 어우러져 춤추며 노래합니다. 꽃들은 다 다른데 다 예쁩니다. 아멘.

조준모, 강명식 그리고 김도연이 함께 부른 주는 내 아내, 그리고 아이빅밴드의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안산 7.2 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지요.

안산 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보내드렸습니다. 자, 문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4940번님은 전남 광주에서 듣고 계시네요. 잠이 도저히 오지 않아서 방송 들으면서 바느질하고 있답니다. 찬양이 자장가로 들리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찬양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잠을 주시면 그것도 참 복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찍 주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6997번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신청하시면서 오늘은 천국에 계신 예수님 닮으신 친정어머니 우리 조금수 어머니와 하나님 아버지 닮으신 친정아버지 신정균 아버지가 아주 많이 보고 싶네요.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최근 3박 4일 내내 온종이 눈물바다 그 물을 건너간다 올려주셨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 닮으신 두 분을 이제는 천국에서 안식하게 하실 텐데 남아있는 사람들의 외로움, 그리움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그리움 주 안에서 잘 또 위로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실 부모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내시고요. 신청하신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여러 가지 상처 또는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 분 한 분 주님 얼마나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들으시면서요.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

0: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 경신의 다피 가스펠 주일 수서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아가퍼 워십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들려드렸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내 예배팀들의 곡들로 꾸며드리고 있어요. 오늘 오프닝 때 읽어드린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죠. 바다가 땅이 되어서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실제 바다가 땅으로 바뀌는 것도 주님은 너무 당연히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널 수 없는 바다를 만나게 됐을 때 그리고 그 바다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것을 마치 땅으로 벽 바꾸셔서 그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곤 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왕이심을 오늘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0: 기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1: 마커스 워십의 정금과 같이 이끄시네 였습니다. 마커스 워십 2025년 항복을 승리로 라는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마커스 워십도 정말 꾸준하게 좋은 찬양을 참 만들어내는 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찬양들을 이렇게 꾸준히 경배의 찬양들을 만드는 팀을 하나님 보시면 참 기뻐하실 거란 생각이 드네요. 또 한 곡의 찬양 함께 할까 합니다.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곡을 골라봤어요. 빈들에서 성찬이 열린다.

소마이바다 미니스트리의 빈들에서 성찬이 열린다. 이 찬양의 제목만으로도 참 그림이 그려지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찬양을 들으니까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말 모두 다 빈들에 다 모여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성찬이 이루어지는, 정말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상상이 되어지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쁨과 또 은혜가 이 찬양을 듣고만 있어도 가득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해요. 성찬은 성만찬을 하는데, 그 성만찬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깊고 많습니다. 떡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누고 마실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몸에 참여함으로써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날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여러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접속이 불량하기 때문입니다. 숨은 죄가 있거나 이기심, 욕망 같은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이죠. 신앙을 통해서 사리사욕, 야망을 채우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넷째는 성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관한 이해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이죠.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거든요. 여섯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 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용히 해야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듯이 내 생각을 죽이고 자존심과 의지를 꺾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잔치공동체의 평생의 부를 노래였습니다. 오 영원한 나의 사랑 나의 전부 참 귀한 고백이죠. 오늘 행복한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저는 제일 좀 와닿았던 구절은 뭐냐면 자기 포기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들을까 생각해보면 내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있어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못 듣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떤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안 들린 척하고 있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좀 포기하고 좀이 아니죠.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온전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에 너무 저는 큰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께 순종을 잘하고 계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잘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도 있죠. 근데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법칙이 있는 것보다도 법칙이 있다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리를 내려놔야 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야기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음성들을 또잘 확인해야 하고, 공통점이라면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는 기다림 아닐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하지만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건 없죠. 그건 또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에 응답이 아직 없어서, 제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기다리는 시간마저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게 허락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이죠. 그러면 싫다 하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곡의 찬양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찬미 50의 찬양입니다. 의존.

참미워십의 의존이었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팀노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달빛 가스펠의 사용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계신 곳에서 제일 편한 방법은 문자 사연 보내주시는 건데요. 샵 1069,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찾아오는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토요일 날 일괄적으로 다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방송은 오는 주 토요일 날 사연과 신청곡을 배달해드리고 있는 거죠.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들, 감사의 제목들, 또 듣고 싶으신 찬양곡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배달 사고 없이 잘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혜가 충만한 주일을 지난주에는 보내셨는지 성령 충만한 주일을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 시즌이 다가오면서 교회는 대부분 여름 교회의 행사들을 준비를 많이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캠프, 아울리치, 정말 많은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이미 시작한 파트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속한 교회도 청년들은 벌써 아울리치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선생님들은 교회 학교를 또 준비하시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올 여름에는 여러분들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면서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그리고 뭐 매주일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또 나아가면서 이미도 사역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이 여름이 다가오면서 교회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많은 캠프들과 사역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직 참여의 계획이 없으시다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만지심도 경험하게 되고 또 시험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그 안에서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순종시키고 또 주의 말씀을 따르면서 주님이 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사역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그 기쁨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것이 성경학교를 섬기는 일이든 아니면 청년부 캠프를 준비하시고 또 섬기는 일이든 아니면 아울리치를 가시는 일이든 간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사역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는 것도 또 다른 예배의 경험을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경험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혜는 그냥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또 주변에게, 또 후배들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또 나눠주셔서 이런 은혜의 초대 자리에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정말 순수한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또 세워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도전하십시오. 네,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아,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네요. 두 곡의 찬양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는 윌업의 소생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이어스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만날 거고요. 오늘 주일,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 무엇보다도 꼭 하나님 만나는 주일이 되십시오. 우리의 이야기만 풀어놓고 오는 예배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전하며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선거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정치하고 계시는 정치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오늘은요,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이자 거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랑을 나누고 확인을 했죠. 부모님의 은혜,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또 스승의 은혜, 부부의 소중함까지 네, 이 모든 만남과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의 아주 세밀한 손길이 닿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올해 마지막 시간을

감사라는 꽃다발 은혜로 묶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한 달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을 소망하며 드리는 이 주일 새벽 시간,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시간 출발합니다.

푸른 잎사귀들이 제 몸을 키워 그늘을 만들듯 우리도 누군가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는 삶이게 하소서. 지나온 5월의 시간들이 모두 당신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며 이제 다가올 6월도 당신과 함께 걷는 향기로운 길이게 하소서. 이혜인님의 5월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5월을 오늘 마감하지만 또 새롭게 시작될 6월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35장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하고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달아날 때 거기서 네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한 제단을 쌓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에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옷차림을 바꾸어라. 이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니 실로 그는 나의 괴로운 시절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계셨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이 손에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

들과 귀에 달고 있던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내어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났으나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 주변의 성읍들에 두루 미치니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감히 뒤쫓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 이는 야곱이 그의 형의 낯을 피해 달아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어 베델 아래쪽의 한 상수리나무 밑에 묻으니 이것이 알론 밭끝이라 불리게 되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이름은 야곱이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샷다이 하나님이니 너는 불어나고 늘어나라. 네게서 한 민족과 여러 민족 집단이 나올 것이며 또 네 허리에서 여러 왕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네 뒤에 올 후손에게도 내가 그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고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그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는 하나님이 자신과 말씀하셨던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 후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났는데 에브라스에 이르기 얼마큼 전에 라헬이 산고를 겪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심한 산통 가운데 들어가자 산파가 그녀에게 두려워 마십시오. 그대가 또 아들을 낳고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녀의 숨이 막 모으려 할 즈음에 그녀가 아들이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고쳐 불렀다. 라헬이 죽으니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 이르는 길에 묻혔다. 이에 야곱이 그녀의 무덤 위에 한 기둥을 세웠더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라헬의 무덤에 세워져 있는 기둥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루 저편에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더불어 누우니 이스라엘이 이를 전해 들었다. 야곱의 아들은 12명이다. 리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라헬의 하녀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리아의 하녀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로서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다. 그 후에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 이삭을 배려 기리앗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니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렀던 헤브론이다. 이삭이 누린 세월은 180년이었다. 이삭이 늙고 나이가 참해 마지막 숨을 거두고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었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35장 2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한 3개월쯤 되니까 제가 음식을 삼킬 수 있고 어느 정도 넘길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나갔다가 다시 또 아프면 들어오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그해 9월 달에 저는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를 누가 추천을 해서 공부하려고 갔는데 그 공부하려고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 공부하면서도 선교사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선교사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북한에서 선교사 하면 후별기, 나쁜 놈 이렇게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에 대한 이미지는 안 좋았어요. 하지만 저를 인도해 줬던 분이 간편하게 선교사 공부하고 나면 미국 갈 수 있대, 외국을 간대. 와, 저한테는 천국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북한에서 제일 가고 싶었던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미워하면서도 미국을 가고 싶어했고 미국을 간다 했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마음대로 해외를 간다고 하니까 그것이 끌려서 사실은 선교사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인생에서 첫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제가 마음을 다짐하고 선교사 공부를 시작한 첫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지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12년도에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13년도에는 정말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니까 저를 배워주던 목사님이 이랬어요. 아, 우리 선교사님은 앞으로 훌륭한 선교사님이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지켜줄 것입니다. 그 약속이 1년 반 만에 깨집니다. 정말 제가 세상에서 날라리를 피우고 들어오던 사람인데 사실은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제 예술단이라는 단체를 모아가지고 데리고 공연하면서 다니다 나니까 어찌 보면 딴따라에 많이 빠졌던 사람이고 그 친구들 데리고도 제주도에서 가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머릿속에는 온통 아,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벌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밖에 없고 또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공연을 하는 공연단체들 어떻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다 나니까 1년 정도 되니까 제가 했던 모든 일들 지치고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야, 네가 한다고 해서 변할 게 뭐가 있냐. 그냥 하던 대로 해. 그 소리가 귀에 착착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 그래, 내가 뭐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 크게 쓰시겠냐. 하나님이 진짜 계시. 그때는 사실 믿음이 크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설마 내가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나를 뭐 어떻게 하겠냐. 그래. 그러면서 조금씩은 주일도 안 지키게 되고 그냥 공부하려고 할 때도 거짓말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은 지켜보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무서운 분인 걸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을 그저 건성으로 처음에는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움직일 수 없게 갈비가 6대, 7대, 13대가 나갔고요. 입이 나갔고 다리가 나갔고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게 되더 자기절로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있는 것을 믿겠습니다. 내가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줄,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함부로 했던 말 다 취소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때 앞으로 엎대가지고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 갈비가 붓는데 석 달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석 달 후부터는 제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다음부터는 신학 공부 전심을 했고 그래서 1년 동안 북한에서 말하면 후보당원에서 입당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북한도 후보당원 있고 그다음에 정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똑같이 저도 1년 동안 또 강도사 생활이란 걸 하더라고요. 내가 야 이거 북한 조선노동당과 똑같아. 제가 솔직히 정말 그래서 너무나도 이게 같은 패턴이더라고.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그 어간에 또 만약에 잘못이 되면 입당을 못한단 말입니다. 북한도. 근데 여기도 강도사 생활 잘못하면 목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도사 생활을 하면서 나는 마음에 욕망이 있는 게 지금 선교사가 저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저 목사님 선교센터부터 난 살려봐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센터는 아 강도사 때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18년도 8월 달에 먼저 선교센터를 설립을 했는데 그때 저희 가게가 10평 정도 되는 제가 애견 카페를 했댔어요. 그랬는데 한참 이게 성령이 불타니까 애견 카페를 3년 정도 열심히 하다가 아 난 갑자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선교 나가겠습니다고 자꾸 기도를 하니까 너 선교 같은 소리를 한다고. 너 가까이 있는 영혼도 못 살리면서 어디 선교를 나가. 가까이 있는 영혼이 뭡니까? 하고 자꾸 물어보니까 옆에 너희 주변을 돌아보라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 뿐이고 저희 주변에는 저를 지금도 가면 술을 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분들이 어떻게 만날지는 모르지만 해도 그분들을 교회를 다니라고 제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왜? 제가 너무나도 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고집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하는 걸 그대로 그 친구들도 이제 너희를 지켜보면 네가 거울이 되어라 이런 말씀이 들려가지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 하신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해서 제가 기도 중에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이 처음에 평양에서 시작이 됐고 대붕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인천 논현동에서 평양 예루살렘이 성전을 짓자 이래서 평양 예루살렘 선교센터를 설립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선교센터를 설립을 한다고 하던 강아지 카페를 쫙 내니까 옆에 사람들이 저것이 미쳤구나 정말

예수에 어느 정도 미쳐야지 저게 완전 정신 나쁘게 미쳤다고 들을 욕을 하더라. 그해 8월 달에 설립을 하게 됐고 9월 달에 목사 안수 받으면서 평양 예루살렘 선교센터 교회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그마한 10평짜리에서 시작을 했으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의 7, 8명이 다니던 친구들도 안 나오기 시작을 해서 저는 처음에 구제 선교를 했습니다. 정말 어디에서 물건을 준다고 하면 끝없이 가시다가 물건을 나눠주고 물건을 행사를 할 때는 탈북민 마을이니까 소문은 기가 막히게 납니다. 안 보이던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오는지 그 교회가 너무나게 60, 7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나눠주고 다음날이면 주일이 되면 두세 명밖에 안 와요. 정말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3년을 하고 나니까 저희 어깨가 나가고 팔목이 나가고 정말 지치면서 울고 안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나 안 하고 싶어요. 저 그냥 다 내려놓고 제가 제 몸으로 하나님 섬겨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너는 잘했냐고. 처음부터 너는 잘했냐는 이 하나님 말씀 음성이 계속 들려요. 저 처음부터 못했잖아요. 저도 1년 반 세상을 다니다가 또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다시 또 무릎 꿇고 내가 기도를 하고 그래서 3년을 버텨보자. 3년을 버텼더니 그 힘든 가정에도 우리 그 5명 정도가 마지막에 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북한식으로 말하면 변절자는 가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남겠습니다. 변절자라 하면 북한에서 사실은 이렇게 자주자주 옮기면서 변하는 사람인데 교회에 처음에는 등록된 성원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그 교회는 아시다시피 저희는 큰 어떤 내가 물품을 줄 수도 없고 어떤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큰 교회에서 북한 무슨 모임을 한다고 돈을 준다면 여기 왔던 분들이 우르르 쓰려서 또 거기로 가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다 나면 주님이 저한테 좋은 기회를 주시겠죠.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만이 주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주님은 저희 눈물을 흩뜨게 하지 않으시고 5년 지나니까 그 자리가 그냥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앞으로 그냥 이 자리에도 해도 되겠죠 했는데 하나님은 저희 기도를 들으셨더라고요. 5년 딱 되니까 아 지금 재개혁을 금방 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이기서 다시 안 나가도 되겠지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주인한테서 5년이 된 딱 그 해 말에 이런 전화가 옵니다. 급작스레. 아,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 아들이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아니 갑자기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지금 재계약을 11월에 했는데 12월 말일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더위에 안 맞지 않아요. 그러면 저한테 미리 6개월 전에 알려줘야지 제가 찾을 길을 갈 게 아닙니까. 그러다가 아 그래 이게 딱 개수를 보니까 5년이 됐더라고요. 아 이 하나님 앞에 내가 5년에 있다가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옮기시라고 나한테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가 보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대신 두 달은 시간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계약을 하는데 정말 저기 들어갔던 돈은 1,000만 원 밖에 없었고 교회 다시 지금 알아본 곳이 갑자기 전세가 나왔는데 집하고 원래 있던 교회하고는 가깝지 하니까 사실은 그 교회를 가고 싶은데 전세가 1,000밖에 없고 그리고 암만 다 해봐야 2, 3,000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1억 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듭니다. 차라리 그냥 어디 월세 있는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신랑이 갑자기 보더니만 아 저기 괜찮은 것 같은데 저거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겠어. 나 돈이 없어 하니까 아이 걱정 마요. 내가 퇴직하면 퇴직금이 나오니까 미리 돈을 퇴직금이 나오는 거는 그때 나오는 것이지 지금 날 보고 미리 당기고 그 돈을 그때 주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도 했는데 와 기적처럼 한 달 반 만에 1억이란 돈이 모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세로 해서 이전을 해가지고 이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을 너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함부로 선언도 하기가 힘들더라고. 선언을 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어떨 때는 무섭습니다. 제가 함부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걸 그리고 저희 인생에서 만나는 일마다 저는 내가 잘해서 잘나서 되는 줄 알았지만 주님이 다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새로운 가정을 만나서 시작한 지 한 3년 됐습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분인데 교회를 동생들 따라서 오다 나니까 어떻게 저도 이렇게 같이 하다 나니까 고향 사람이니까 마음이 융화돼가지고 오셨는데 이분이 사실은 북한에 있을 때 선전선동대에 있었던 분이 돼서 노래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 저분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세요 했더니 찬양은 또 엄청 좋아하십니다. 왜? 본인이 노래를 하시던 분이니까 그랬더니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주일마다
먼저 가서 본인이 그래도 순종을 하면서 가가지고 찬성을 틀어서 본인이 찬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많이 그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지만 해도 아직도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

그렇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괜찮아. 나도 10년이 걸렸어. 하나님 앞에 오는 게. 그러니까 누구를 내가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다릴게요. 그렇지만 해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십시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 사랑하는 우리 남편도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북한에서 김부사를 찬양하던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계적으로 다니는 그런 찬양가수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 앉아서 저희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저희는 항상 북한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는 그 땅을 위해서, 남한에 있는 북한에서 말하던 남조선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에 고향을 둔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선교사로 자라나라고 저희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말씀드린 건 매일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한 명 한 명이 북한 땅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선교사님이라고, 북한 땅에 누구나 다 가서 뿌리를 박을 수 있는 선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탈북자들 중점으로 해가지고 탈북자들이 정말 북한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한 명이 영혼이라도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운데 중심에 서서 마중물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달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올해 마무리를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고요. 또 내일부터 시작될 6월도 우리 주님의 평강 안에서 맞이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6월의 첫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주일 되시고요. 주님의 시간에 성숙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은 70년, 경량 30년, FN 98.1 메가헤르츠, 신주 FN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고치는 일은 더욱 힘들죠. 1907년 평양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길선주 장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이 장로님은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일부를 가로챈 일을 숨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 가져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를 통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고요. 평양 대부흥의 불길은 더욱 크게 번져나갔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케 하실 주님의 사랑을, 정결한 마음을 주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눈을 밝히실 주님의 능력을, 정결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 역사의 한창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못 본 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사역자 김대환 씨였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도미누스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나의 부르심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연속 찬송은 박진희 씨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마음이 상했다, 속상하다가 하는 말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속상하다 안 했나? 기분 나쁘다 한 사람.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를 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들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상한 마음도 상처 입은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두 번째로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와싱턴 그 커다란 공원에서 드디어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드디어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외쳤을 때에 수천 명의 흑인들은 같이 동요를 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지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감옥에 갇혀 있고, 명예의 감옥에 갇혀 있고, 재물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면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경험을, 수 없던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진리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그 진리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탄의 죄악에 갇혀 있는 저를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0: 또한 헬라인에게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이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두 곡의 찬송 함께한 후에는 매주 주말마다 올려드리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리이다. 아멘. 국제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분단으로 인한 한반도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평화 통일을 위해 협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모으고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물리치며 오직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며 국제적인 협력의 물꼬를 트는 영적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에 이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했습니다. 찬양 전에 올려드렸던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 기도와도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주님의 능력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화평의 복이 임하는 남과 북이 되기를, 그 무엇보다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

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의 행아리라. 2026년 극중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말씀과 세상 사이로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는 것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겠지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구하면서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이 고향인 김정실 자매님이 전하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쓴 편지 바로 만나봅니다.
1: 사랑하고 보고 싶은 아들에게, 아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니? 너무나 보고프다. 20년 가까이 보지 못한 아들, 이제는 어른이 돼서 가족을 이루었겠지. 내가 떠나는 날 엄마 빨리 갔다 와 하고 말하던 12살 내 모습이 자꾸 떠오르면서 눈물이 서리 없이 내리고 있다. 지금 편지를 쓰는 이 순간도 너를 보지 못하는 가슴 아픔, 마음이 다 찢어진다. 인차 갔다 오겠다고 약속하고 20년이나 가지 못한 엄마를 많이 원망해라. 엄마 구실을 못한 죄책감으로 나 자신이 보기도 싫었다. 사랑하는 아들, 이국 땅에 와보니 고향이 너무나 소중했어. 먹을 것은 풍족하지 않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오손도손 있으니 얼마나 행복했니? 없는 살림이지만 너를 손잡고 학교길로 함께 걷던 길, 아버지 한 대 매를 맞았던 너를 업고 달리면서 할머니 집으로 가던 길, 여름에는 내가 수행했던 겨울가, 아름다운 산, 얼마나 고고프고 보고프다. 아들, 오늘이야 소식을 전한다고 욕 많이 해.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인차 너한테 가고픈 마음은 간절했으나 길이 막혀 갈 수 없었어. 너도 이제는 어른이 됐으니 내가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해했으려고 본다. 그래도 소식이나마 너한테 전할 수 있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 너는 이 소식길이 어떻게 열리는지 알 수 없을 거야. 소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해? 라고 너는 생각하고 말할 거야. 이제부터

0: 약속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승천하시어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세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어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믿고 그분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 소식은 복음이야.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해. 짧은 말로 복음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너를 인도했을 줄 이 엄마는 믿는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평안, 기쁨을 얻고 소망을 품고 이곳 땅에서 꿋꿋이 살아가고 있어. 너도 그곳에서 주님을 믿고 평안, 기쁨, 천국을 누리면 살아. 주님께서 믿는 너에게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 알침하고 건강하고 주님이 복 많이 받길 기도할게. 안녕히 잘 있어. 하나님, 언제나 눈이 밟혀 잊혀지지 않고 눈물로 그려받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새 생명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복음을 전하는 자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원하고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어 사랑하는 아들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고향에 복음이 들어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보고파도 볼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정실 자매님의 오늘의 편지. 고향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아들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이 고향인 정실 자매님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오늘은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요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2장 말씀을 통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0: 나누겠습니다.
1: 자,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흩어져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순례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메마른 광야를 지나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며 성령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과 살아있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소망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유산, 즉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 소망은 마지막 때에 완성될 구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듯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유산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날이 오기까지 성도의 믿음을 지켜보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이 유산은 단지 미래의 약속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도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오늘의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으로 인해 근심할 수 있으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이유는 마치 순금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정제 과정을 거쳐야 참된 금이 되듯이 성도를 더욱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그분을 알고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특히 본문에서 구원은 두 가지 시제로 표현됩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구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임할 구원을 깊이 탐구하고 연구했으며 훗날 성도들이 받을 은혜를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나타날 영광을 미리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는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날 완전하게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인간적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기쁘신 뜻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거룩하게 하셨기에 이 소망은 절대로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확실한 소망은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성도는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망은 미래의 약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재 삶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믿음과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을 제시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받을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합니다. 허리를 동인다 라는 표현은 목적지로 출발하기 전에 겉옷에 허리를

일을 단단히 묻고 행동하는 것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준비된 자세와 태도, 각오를 상징하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허리에 띠를 묶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유월절 어린 양과 무교본과 쓴 나무를 급히 먹었던 것처럼 성도는 항상 영적 준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특히 마음의 띠를 동인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야 한다는 뜻이죠.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성도는 말씀 안에서 자신을 굳게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흔들림 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온전히 바라다라는 것은 잠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그 소망을 지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를 잘 보여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준비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과 순종 안에서 설 때에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모든 행신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된다는 뜻은 거룩하다는 뜻이죠. 이것은 단순한 외적으로 율법이라 말씀을 잘 지키는 어떤 형식적인 규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삶을 합당하게 그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구별하시고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으며,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거룩한 삶은 내적 성품의 개선을 넘어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 연약하고 어리석어 두려워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대상들을 과도하게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며 그 행위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헛되고 일시적인 것, 썩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확신 속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창세전에 계획된 구원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영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세상의 욕망과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과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단순한 내적 경건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적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성도는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 아가페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아주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이미 영원하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서로를 사랑하며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랑은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삶은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죄로 얼룩진 옛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입는 삶을 상징합니다. 각 항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악독은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무자비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기만은 남을 속이거나 미혹하는 행위입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달라서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시기는 열등감에서 비롯되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마음의 뜻입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을 헛들고 폄하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비록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고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 성도가 말씀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이며 구원의 근거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생명을 얻고 궁극적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 아모스는 진정한 기근은 음식이 아니라 말씀이 없다는 것에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성도는 주의 인자심을 경험함으로 그의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단순히 규칙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아 매 순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선택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영적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이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고, 성도는 그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돌은 복음서에서 무덤을 봉인할 때 사용된 둥글고 큰 돌을 연상케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덤의 돌은 움직이지 않지만 성경에서 돌이 움직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 돌을 옮기셨고 부활할 때 천사들이 무덤의 돌을 굴렸습니다. 따라서 산 돌은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성도는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신령한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살아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비록 성도라더라도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경험할 수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을 닮도록 성령에 의해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피로 구속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택하신 목적은 단순히 보호하시고 형식적인 신분을 부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적 기업을 이어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성도의 영적 정체성, 부활 안에서의 생명,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함으로써 흩어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이유를 말해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겪어야 할 인내를 설명하기 위해 종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종은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뿐 아니라 엄격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견뎌야 합니다. 우리의 본보기이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부당한 고통과 억울함,
부끄러움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0: 것입니다. 성도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이를 인내할 때 그 행위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수행해야 할 공통의 사명이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과 순종 안에서 고난을 감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내는 단순히 수동적인 참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능동적인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오늘 주신 베드로의 권면이 깊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의 적대적인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본향을 꿈꾸고 이 땅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감동과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31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맑다가 밤부터는 평안남도와 황해도에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최저기온은 강릉이 20도, 부산과 제주가 19도, 포항이 18도, 평양과 서울, 대구와 여수가 1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주가 16도, 함흥과 춘천, 목포, 대전이 15도, 개성이 14도, 광개와 청진이 13도, 해산이 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이 34도, 강릉이 33도, 대구와 광주가 32도, 함흥과 대전이 31도, 춘천과 서울이 30도로 보이고요. 해산과 여수, 목포와 부산이 29도, 평양과 광개가 28도, 개성이 27도, 제주가 26도, 신의주가 24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세상에 줄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오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곳곳에서 이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와 기쁨, 희락의 찬송이 가득한 복된 주말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미국에 자신만만하고 패기가 넘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군 장교로 입대했는데요. 너무나 똑똑하고 완벽을 추구했던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군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시골로 내려가 농부로 살며 낮아짐과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사병으로 자원입대했는데요. 장교였던 그가 사병으로 재입대하는 일이 쉽진 않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겸손과 온유로 대하자 사람들은 점점 그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교로 재발탁됐고 후에 그의 온유하고 겸손한 인품에 반한 링컨 대통령은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그는 미국의 18대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그랜트 장군, 그랜트 대통령입니다. 오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신앙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이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에 담깁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0: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인도에 아주 겸손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머리를 숙였는데요. 백성들은 그런 왕을 모두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신하 중 한 사람은 왕이 지나치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1: 왕이시여, 왕은 이 나라의 지존이십니다. 머리는 몸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이요. 더구나 왕이시지 않습니까? 함부로 아무에게나 머리를 숙이시면 안 됩니다.
0: 그러자 왕은 신하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고양이 해골, 말 해골, 사람의 해골을 하나씩 주면서 시장에 내다 팔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양이 해골을 집에 걸어두면 쥐가 없어진다며 사가고 말의 해골을 걸어두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사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해골을 사가는 사람이 없어 그냥 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왕은 그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귀한 것은 그 머릿속에 착함과 의로움이 들어있을 때 귀한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빈 해골이라면 고양이나 말의 해골만도 못하다네 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세상의 지식이나 열정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는데요.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내비게이토 선교회의 유명 지도자인 론 세니가 한 젊은이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젊은이는 섬김의 종에 대한 훈련을 마친 뒤 스승에게 섬김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달라 했는데요. 그러자 론 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 교육을 받으면 다 섬김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한단다. 하지만 섬김의 종은 사람들로부터 종 취급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판단할 수가 있지. 만약 그가 화를 낸다면 아직 섬김의 종이 되지 못한 거야. 기꺼이 당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면 섬김의 종이 된 거지. 라고 말이죠.

있죠. 섬김의 종이 되려면 우월의식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섬김의 종으로 납작하게 엎드려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 세상은 성공하려면 고도의 자급자족 능력을 갖춰야 하며 필요한 것을 채우려면 자신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믿음을 심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세는 진실하게 사랑하시는 공급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살고 당신이 그분 안에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분이 당신을 통해 그분의 영광에 이르도록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급자족하려는 태도는 어떻게 모든 필요를 채울지 염려하게 만듭니다. 실제 공급하시는 분께 기도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러니 걱정이 생기거든 당신 안에 자급자족적인 태도가 숨어있진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사람, 곧 그분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태도를 뿌리 뽑아 주시길 간구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듣기는 싫어합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데 열을 올리면서도 남의 의견을 듣는 데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의 사정과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보면 인간다운 훈훈함과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말하기보다는 들어주는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겸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강도를 만나 쓰러진 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는 사마리아인의 열린 마음, 또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 그의 사정과 소원에 귀 기울이던 끼어진 베드로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범죄 현장에서 붙잡혀 돌에 맞아 죽게 된 한 여인의 호소와 죽은 아들의 시체를 메고 무덤을 향해 통곡하며 걸어가던 한 과부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불쌍히 여기시던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따스한 마음을 본받아 겸허한 자세로 이웃을 돌아보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돌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이고 5월의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5월 한 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계절의 여왕이다, 계절의 보석이다 하는 찬사를 받는 5월이지만 그 찬사만큼 우리의 삶도 많이 아름다웠는지요. 매달 느끼는 거지만 새 달이 시작되면 뭔가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작심 3일 어느덧 세운 계획들 다 어디로 가고 또 별다르게 해놓은 것도 없이 한 달을 훌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 특별히 가정의 달에 우리가 꼭 다짐해야 할 게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해야겠다는 생각들, 아내에게 잘해야 되고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은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새 달 6월을 향한 계획도 잘 세우시는 그런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아이노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회의 생명력,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는 19세기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성도만 4,000명이 넘었습니다. 당시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스펄전이 하루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은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 전체 주민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4,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미지근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배당이 텅텅 비고 말 것입니다. 이후 두 번의 폭격과 화재로 터버너클 교회에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건물은 재건이 됐지만 유럽 기독교의 위기가 찾아오면서 성도들은 20-30명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노인과 관광객이 전부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다시 가슴이 뜨거운 성도들이 이 교회를 찾으면서 유서 깊은 터버너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진리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면 언제든 부흥의 불꽃은 다시 일어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교회의 크기나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는 열정 있는 성도의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일당백의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을 주소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열정 있는 성도가 돼 교회 부흥에 쓰임받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클래식 콰이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한웅재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오늘로 끝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그 살아있는 아름다움은 언제나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5월의 마무리 아름답게 하시고 내일 새달 6월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네 번째 시간 박해를 당하는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위대한 인물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 상황 때문에 위대하게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항상 어떤 위대한 사람을 따르기만 했던 한 청년에 관한 것입니다. 그에게 누구든 나서기만 하면 위대한 인물로 부상할 수 있는 상황이 닥쳤지만 그 청년보다 나이도 많고 더 현명한 사람들조차 선뜻 나서질 않았죠. 결국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이 청년이 아무도 뭘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도 요한 시리즈 그 네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입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열두 사도 중 제일 막내였던 요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던 사도는 요한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누워져 있던 이틀 동안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모여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아침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 가장 먼저 무덤에 도착한 사람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날 밤 요한과 그곳에 같이 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죠. 하지만 곧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셨고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서 떠나신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50일이 지났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기로 하신 약속을 지키셨고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그들 안에 사시며 그들이 예수님의 왕국을 건설할 때 평안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셨죠. 이렇게 초대교회가 서던 시기에 늘어나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끌기 위해서 타고난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앞에 나서서 말하고 요한은 조용히 사람들을 나누고 조직을 구성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는 120여 명이 모여서 먹고 자고 함께 생활했는데 성령을 받은 그날 3천 명이 더해지고 그 다음 주에는 거의 2천 명이 더해졌으니 정말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가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었죠. 이제 막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이 수천 명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조사가 나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날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 지도자들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0: 그래서 이쪽이 그 유명한 베드로라는 자고 이쪽이 요한이군. 우리가 너희 둘에 대해 보고를 받은 바로는 큰 불법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반역적인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하더군. 게다가 이 성전들을 신나게 활보하고 뛰어다니는 사람은 너희가 다리를 고쳐줬다던데. 대체 무슨 권능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했는지 말해보라.
1: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0: 조용히 하라! 저자들을 내보내거라!
2: 베드로와 요한이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갈 때 대제사장과 그의 가장 가까운 몇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회의실을 나가야 했죠.
0: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으니 우리도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3: 간단해. 다 죽여. 죽여야지 어쩌겠나.
0: 장인어른, 저들은 수가 몇인데 어떻게 다 죽입니까?
3: 하하, 내 말은 지금 당장 죽이라는 게 아니라.
0: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신데요?
3: 이 자들이 지금 소위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 시점에서 그들을 죽이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겠지. 하지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해야 하니까 말이야.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를 하는 게 어떻겠나?
4: 그렇지, 맞아. 그렇게 하려고 말이지.
0: 예, 그러죠. 일단 경고를 하고 만일 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들 모두를 죽일 수도 있다고 겁을 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3: 역시 대제사장이군.
0: 그들을 데려오라. 베드로, 요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보고 결론을 내렸으니 잘 들어라. 물론 너희가 교육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자들이지만 내가 지시하는 걸 잘 기억하고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곤란해질 거야. 너희와 너희 선생, 물론 그 이름을 거론해선 안 되기 때문에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온 게 불과 10주도 안 됐으나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했을 뿐 아니라 여기 모이신 이 높으신 분들의 권위에 반

0: 사랑을 했다. 그러다가 지금 너희 그 선생은 어떻게 됐나?
1: 예수님께서는...
0: 내가 그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 하지 않았나? 우리 위원회는 너희가 지금부터 그 이름을 말하는 것도 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그만다!
1: 이 위원회의 결정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0: 우리 위원회는 너희를 놓아줄 수도, 로마군에 넘겨 십자가형을 받게 할 수도 있다! 너희 선생처럼 되고 싶나?
1: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0: 입 닥치라! 당장 감옥에 처넣기 전에!
1: 우린 절대
0: 조용!
2: 대제사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다면...
0: 말하라.
2: 여기 계신 제사장님들과 장로님들께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사람이, 네가 지금...
2: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 나가! 당장 저자들을 끌어라! 내가 경고하는데 다시 그 이름을 말했다간 니놈들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3: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난 후 바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말을 그대로 알렸고 모두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죠.

0: 그 후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요한을 찾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1: 요한! 요한! 이쪽으로 좀 와줘!
2: 빌립? 왜? 무슨 일인데?
3: 잠시만요. 좀 지나가겠습니다.
1: 요한! 여기야, 이쪽!
4: 왜? 무슨 일이야?
5: 여기 좀 봐. 우리 음식이 거의 바닥났어.
4: 알았어. 저쪽에서 남는 음식을 몇 접시라도 걷어볼게.
5: 아니야, 요한. 몇 접시로는 어림없어.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음식이 하나도 안 나갔거든. 몇백 접시는 필요할 텐데. 사람들이 짜증내기 시작할 거야.
6: 여긴 음식이 안 나옵니까? 배고파요.
5: 봐. 벌써 시작이야. 사람들은 우리가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4: 뭐? 말도 안 돼. 이해할 수가 없어. 돈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기부하면 우린 모든 걸 똑같이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차별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지?
5: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 쪽 과부들이 본토 유대인 과부들에 비해 돌봄을 잘 받지 못한다고 느끼더라고.
6: 여기 제 누이만이라도 뭘 좀 먹게 해주세요. 음식을 좀 주세요.
5: 저 불평 섞인 목소리.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텐데.
4: 그래, 필립.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오늘 밤 우리 12명이 다 같이 모여서 위눈 한번 해보자.
0: 그날 밤 요한은 나머지 사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오랜 시간의 논의

0: 네 끝에 차별처럼 느끼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없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1: 그래서 요한, 생각하고 있는 해결 방법이 있는 거예요?
2: 공평하게 분배할 사람들을 뽑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우리 사도들 중에서? 우린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2: 네, 저도 우리 중에서 뽑는 건 반대예요. 제 생각엔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직접 뽑으라고 하면 불평도 줄어들 것 같아요. 한 6, 7명쯤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1: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자기 쪽 사람들이 그 중에 끼어 있으면 차별한다는 얘기는 할 수 없겠네.
2: 네. 다른 분들도 다들 괜찮으세요?
3: 아유, 좋아요.
4: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0: 그렇게 모아진 사도들의 의견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그 의견을 좋게 받아들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파메나 그리고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을 앞에 세워 같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계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표적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자리를 깔아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에게 덮이기를 바랐을 정도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좋은 시절은 금방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이 열두 사도를 모두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이 생긴 겁니다.
5: 우리가 너희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정히 명령했는데 너희는 그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다. 너희는 지금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덮어씌우려 하고 있어.
0: 대제사장은 열두 사도 모두를 죽이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생각을 바꿔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앞에서 때려 창피를 당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의회를 떠나갔죠. 그리고 날마다 성전과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지도자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최근 교회 감독관 중 한 명으로 뽑힌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고 말았죠. 지금까지 사도들은 협박을 당하거나 매질을 당하기만 했는데 이번 스데반의 사형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 베드로,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1: 어떡하긴 뭘 어떡해. 우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2: 그야 그렇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아직 말씀 안 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5명이 더 체포됐어요.
1: 뭐? 누구?
2: 우리가 안수한 니가노르와 디몬 그리고 성령 받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하던 3명이 같이 잡혔어요.
1: 그래서 지금 다시 숨기라도 하자는 거야? 난 잡히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아.
2: 알아요. 하지만 이건 두렵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베드로,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잡혀도 계속돼야 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시 잡히면 이번엔 그냥 풀어주진 않을 거예요.
1: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2: 아무래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모여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0: 이제 흩어질 때가 됐어요. 최근에 어떤 젊은 바리새인이 성전 지도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는 누구든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대요.
1: 나도 들었어. 검은 옷을 입고 마법처럼 갑자기 문 앞에 나타나 소리도 없이 잡아간대나.
0: 그렇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전 그 자를 잘 알아요. 사울이라는 자인데 아주 악랄한 인간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그 자가 다섯 명을 잡아갔다고요.
1: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0: 당장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몰래 내보내야 돼요.
1: 하지만 대체 어디로 보내?
0: 어디든요, 베드로. 우리 동료들이 하루빨리 여기를 벗어나게끔 해야 돼요.
2: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여러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그 제자들이 홀로 그 끔찍한 박해를 당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그들 가운데 계시며 기쁨과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셨던 바로 그 성령님께서 이제 여기저기로 흩어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와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역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선포했죠.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완벽하고 죄 없는 삶을 살며 자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점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네 번째 시간 박해를 당하는 초대교회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난 4월 울산 극동방송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4주 교회 출석을 권하는 전도방송 돌아올 탕자 돌탕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이 방송에 출연한 이현주 집사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1: 저에게는 이제 21살 아들과 네. 17살 딸 이렇게 두 자녀가 있는데요. 두 자녀를 더 늦기 전에 전도하고 싶습니다.
2: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목소리.
2: 네, 어머니께서 제일 큰 변화가 아침마다 제가 어머니께서 부르는 찬송가에 눈을 뜹니다. 되게 어머니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변화하신 모습을 보고 정말 저도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게 봤었습니다.
0: 예수님을 만나고 긍정적으로 변화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교회를 가고 싶었다는 그 아들의 고백. 4주간 교회를 가보겠냐는 질문에 그 아들은 이렇게 답하는데요.
2: 예, 저 도전하겠습니다. 아, 사실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계속 전도하고 싶었던 그 마음도 다 알고 저는 계속해서

0: 교회를 나가야지 나가야지 했는데 선뜻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선뜻 못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교회에 나갈 수 있게 손을 내민 느낌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머니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교회에 나가면서 신앙심을 가지고 자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어머님과 함께 교회를 나갈 수 있는 이 첫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이 아들의 고백을 들으며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누군가 내게 같이 교회 가자고 말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극동방송은 오늘도 전도합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복음 전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돌아온 탕자 변재원 청년의 고백을 전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이동 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교통방송에서 이곳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행구교회 황명진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2026년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깊어진 분열과 갈라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움 대신 이해를, 정죄 대신 화해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때에 교회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편이 아니라 복음의 편에 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이들 품고 갈등의 자리에서 중보하며 화해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겸손을, 국민들에게는 인내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목사의 시와 찬미. 극동방송 방송관중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네, 2026년 5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이렇게 활짝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오늘도 이 5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시며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서 6장 6절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열어갑니다. 그가 비록 천년을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천년을 두 번이나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죠. 천년을 갑절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면 소용없다. 여기 행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 아마도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히브리어일 겁니다. 토브. 이 토브는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하는 용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로 사용된 용어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창조적인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창조된 구원입니다. 그분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천년을 두 번 산다 할지라도 덧없는 헛되고 헛된 인생뿐일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당신을 창조하신 그분이 주시는 그 구속의 행복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행복을 오늘 한껏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행복이란 건 그런 거죠. 정말 하루를 살아도 그 안에 부족함이 없고 충만한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겠죠. 뭐 10년, 20년, 100년, 뭐 1000년 산다 해도 그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기만 하는 숨만 붙어있는 그런 삶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겠죠. 한 시간 한 시간이 순간순간이 그 찰나찰나가 충만하고 기쁨이 있는 그 진짜 행복의 삶. 여러분 우리가 길게 살아서 장수하는 복도 참 좋은 복이지만 정말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 그 삶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어디서 오냐? 하늘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행복, 하늘에서 부어지는 창조적 행복, 구속의 은혜 아래서 누리는 그 구원의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들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의 첫 발걸음을 디디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침의 기도가 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음식을 찾기 전에 주님을 찾게 하소서. 내가 세수하면서 어제까지의 나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게 하소서. 내가 옷을 입으며 오늘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오늘 나의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처럼 귀한 걸음 되게 하소서. 악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소서. 삶이, 생활이 예배가 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용하시고 일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가슴 뛰는 이야기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이성호 목사님의 창세기 복음으로 읽기, 창세기 복음으로 읽기라는 책의 한 대목입니다. 신자는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종종 자기 성장과 이익에만 몰두하는 집단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들어서면 예전과는 달리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교통 혼잡이나 소음, 부동산 가치 하락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복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불편을 끼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한국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는 분명히 복의 통로였습니다.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워 교육의 문을 열었고 병원을 세워 백성의 병을 고쳤습니다. 사회적 약자였던 백정과 여성들이 교회를 통해 존엄을 회복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기에 교회는 존경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 그 기독교인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이런 고백이 들려와야 합니다. 저 직원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을 받습니다. 저 사장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행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격이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신자의 삶을 통해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가 최근 들어서 뭐 여러 혐오시설처럼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매력이 이제는 예전만 못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저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잘 될지도 몰라 하는 이런 신비감과 거룩한 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 우리의 삶이 나부터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나아가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궁금해요. 함께 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이 시간. 오늘은 이런 질문입니다. 사군자 식물에 성서적 의미가 있나요? 하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를 쓰고 사군자를 그리는 이들의 조촐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군자는 성서적 식물이 아니라며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일찍이 중국에서 이 학문과 덕이 높은 사람을 군자라고 불렀고요. 군자의 기품을 지닌 식물로 매난국죽,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렇게 사군자라고 불렀죠. 사군자의 출처는 동양문화권입니다. 성경적 대표 식물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광야에 서식하는 식물들이 등장하죠. 뭐 화석류나무 같은 거 말이죠. 예수님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시며 꽃을 예로 드셨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거나 성경에 등장하는 식물들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식물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군자도 저절로 나고 피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사군자가 접하고 있는 문화가 다를 뿐인 겁니다. 솔로몬은 술람미를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렇게 아가서에서 말했는데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노루와 사슴으로 상징하고 있죠. 사군자

레바논의 백향목, 드레핀 백합화, 노루, 사슴, 천진만물, 거기다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르시고 돌보십니다. 사군자를 화폭에 담고 씨를 짓고, 야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시대는 문화 충돌 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령 공동체라는 이유만으로, 영적 공동체라는 이유만으로 문화 공간의 문을 잠그면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벽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문화행사 전시장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습니다. 시화전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왜 그런 행사를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교회 공간이 허용된다면 음악회, 전시회 등을 통해서 교인과 교인, 그리고 교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장을 자주 마련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488년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르톨로뮤 디아스는요, 아프리카 남단을 돌면서 거친 파도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폭풍의 곳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포르투갈의 국왕 주앙 2세가요, 이 이름을 희망봉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이름이 바뀌니까요, 그곳은 두려움의 대상에서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의 상징이자 희망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거센 파도를 만날 때 그 상황을 무엇이라고 명명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길에서 잃는 참담한 슬픔을 마주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에브랏 근처에서 라헬이 산길을 느끼죠. 오랜 기다림 끝에 요셉을 낳았고 이번에 두 번째 아이를 품에 안으려던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그 아이를 출산하다 그만 숨을 거두게 됩니다. 라헬은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온 힘을 다해 아들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너무 극심한 고통 속에 아들을 낳은 라헬은요, 아이의 이름을 벤 오니라고 지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내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라헬이 자기 아픔을 그대로 아이의 이름에 새깁니다. 근데 야곱은 그 이름을 안 받아요. 대신에 베냐민하고 불렀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다른 말로 능력과 영광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한가운데서 야곱은 그 아이에게 슬픔이 아닌 영광의 이름을 입혔죠. 야곱이 아내를 잃은 직후에 아들의 이름을 바꾼 것은 단순히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상실과 실패를 만나서 내 인생을 벤오니라고 부르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나 안 돼. 내 인생 고통뿐이야. 낙인 찍고 싶어지더라도 그 순간 베냐민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삶은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나의 삶을 걸어가 보십시오. 반드시 승리함이 거기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저는 물러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십시오. 아무리 슬픈 순간이 다가와도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부르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 보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저는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샬롬.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는 말씀을 권위 있게 여깁니까? 아니면 참고만 합니까?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를 던집니다. SNS의 의견, 전문가의 주장, 세상의 가치관, 하지만 모든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먼저 물으십시오.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묻고 따르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 그 하루의 시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아침의 노래 박보민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열두 제자 중 한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잘 믿었을 것 같은 제자였지만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는 바로 도마였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먼저 목격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바로 제자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도마는 그 복음을 들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는 제자들에게 그는 단호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앞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도마나 베드로는 말만 달랐지 똑같이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기독교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기독교의 모습, 내가 원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의 눈에는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충성을 다짐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신들 스스로 예수님에 대하여 충성스러운 제자,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로 자처하지만 예수님의 삶이 그들의 믿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실망하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을 받고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몰래 따르던 한 제자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때 나체로 도망을 갔고 모든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 믿음은 이와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자신에게서 나온 믿음은 이와 같이 되지만 하나님께로서 나온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믿음이 참 믿음이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 없으면 자주 시험에 들고 실망하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한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고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까지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직접 확인한 후에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잘못된 믿음이었지만 이제는 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도마가 참 믿음을 가진 후에 처음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전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지만 이전의 주님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님이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더 이상 예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고 생각이 될 때는 더 이상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도망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도마에게 예수님은 참 주님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한 인간으로 보였지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니 예수님이 하나님, 곧 신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갑자기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마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로 믿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도마가 부러울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곳

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노래 박보민이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창원 세광교회 황은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까지를 본문으로 17번째 연 놀랍고도 기묘한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17번째 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번 따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예,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예, 놀랍습니다. 놀라운 정도가 각자에게 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놀랍다라고 하는데 그 놀랍다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에 느끼시나요? 이 놀랍다라고 하는 페라오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이것은 놀랍다 또는 아주 기묘하다, 기이하다, 오묘하다. 뭐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은 wonderful 그러죠. 또는 awesome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marvelous 이런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는데 wonderful하다. 우리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단어는 그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wonderful하다, 놀랍다라고 하는 이 말을 시인이 하고는 있는데 그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 17번째 연에서 우리는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의 마지막 절인 136절에서는 시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흘리는 눈물이 참 많잖아요. 이래서 울고 또 저래서 울고 예상치도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주 중에 진해중 부교회에서 임신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임신오해를 그렇게 썩 자주 가는 편은 아닌데 이번에는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진해 중부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동안에 몇 년간 암으로 참 많은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이제 사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건강을 버티지를 못해서 사임을 하고 이제 원로 목사로 은퇴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걸 위한 임신오해였어요. 근데 이제 그 진해중부노회 교회 황봉림 목사가 공교롭게도 저하고 입학 동기생이에요. 신학교 입학 동기생이라. 그래서 더 마음이 좀 진하더라고요. 이렇게 아파서 은퇴를 한다 생각을 하니까 좀 뭐 마음이 좀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갔어요. 저 중에 연락을 또 받았습니다. 배수명 권사님이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119를 타고 응급실로 가서 살펴보니까 이제 엉덩이 뼈도 골절이 되고 갈비뼈도 금이 가고 그런데 수술할 형편은 아니다. 막 그만큼은 아니어도 어쨌든 꼼짝을 못하는 거죠. 예, 지금 병원에 갇혀 2부 예배 때에 8시만 되면은 일찍 와서 기도하고 2부 예배 드리고 마치면은 또 3부 예배를 위하여 또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권사님인데 갑작스레 그런 교통사고를 당할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런 눈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신이 시냇물처럼 눈물을 흘렸다는 그 눈물이 바로 우리가 흘리는 그런 인생의 아픔 때문에 나의 아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보고 결론적으로 136절에 가서 보면은 그 눈물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눈물과는 좀 다른 성격이다 하는 것을 아마도 깨닫게 될 겁니다. 거룩한 눈물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눈물을 시인은 흘렸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 그것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놀랍다 또는 기이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시편에만 37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시편 105편 2절에 보면은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106편 7절에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 놀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출애굽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이 단어가 빠짐없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지난 한 2년 동안에 주제어로 삼았던 말씀이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인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것.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읽었고 또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네,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떠합니까? 와, 목사님 언제 119편 뗄까? 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 별로 하나도 놀랍지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결단코 놀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은 결단코 놀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하더라도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수도 없이 읽고 읽고 또 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 앞에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내 눈을 열어주소서. 이 말씀에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형편만 놓고 볼 때에는 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내가 한 번도 상상치도 못한 이런 엄청난 시험거리를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역전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마지막 역전은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내 뜻대로 안 되어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된 자들이다. 영생이 보장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하심, 인간의 타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심, 이 모든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문제는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시인은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계속해서 그 비밀을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증거들은 놀랍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기묘자요 묘사라. 그는 기묘자라고 하는 이 단어. 근데 원어를 보면은 기묘자 모사가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원더풀한, 기묘한, 놀라운 카운슬러라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는 기묘자요 묘사라, 모사라 그렇게 하지 않고 원더풀 카운슬러라 그렇게 정의해 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참으로 놀라우신 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놀랍습니다. 놀랍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을 맛본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말틴 루터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경외하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도 이해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내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다른 사람들도 이해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틴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독일 사람들은 자국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국말 독일어로 번역을 최초로 한 인물이 루터거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번역하는 소임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죽음도 우리로부터 주님의 말씀의 신비를 연구하는 즐거움을 박탈해 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니 기쁘기 거지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하고도 바꾸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양보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정말 중심을 인 기도가 두 번째 기도가 3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에요.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그런 모든 것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면 좋겠다. 그러면 놀라게 된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으니까 알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놀라움의 결과예요. 놀라워서 어떻게 시인은 하겠다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129절 하반부에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 지킨다는 말은 1차적으로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없나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 몰랐을 때는 자유했는데 하나님 말씀 알고 보니까 정말 불편해 죽겠다. 안 지키려니까 뭔가 찜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강한 의무감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없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면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뭐라고요? 특권이다. 특권이다.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은 다 하기 싫은데 맛이 못했어. 억지로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말 놀랍기에 그 지키는 게 진짜 신나기에 내가 들으니까 요새 파크 골프가 유행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뭐 연세 드신 분들 또 시간이 좀 계신 분들이 꽤나 많이 그 운동에 아주 빠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그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즐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파크 골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뒷전이 안 가도록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정말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때에 이게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알면은 제대로 된 순종이 나올까요? 이게 내 몸에 스며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전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내 몸에 스며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감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닮아가는 지난번에 은행을 갔더니만은 은행 직원이 저를 보고 한참 이렇게 업무를 보아주면서 하는 얘기가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 내가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세관교회 몇 번 왔대요. 친구가 그래서 세관교회에 몇 차례 온 적이 있는데 아주 저 뒤에서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 같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기쁨이 반감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왔으니까 계속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 얘기도 했습니다. 말씀이 놀랍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8장에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 가지를 기록하였으나 그것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라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는 낯선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신적인 권위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 떠는 자, 떠는 자.

경외심으로 떠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수용하나요? 그렇게 받아들이나요? 유다의 멸망 시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여러분 역대기서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36장 11절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가 21살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으며 11년 동안 다스리기 때문에 나라가 이제 곧대 끝이 나는 거죠. 그의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도 그러니까 여호와의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읽어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지키나이다. 이어지는 130절에 보면은 말씀이 놀랍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우둔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로워져요. 정말 이런 예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실제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사모하면서 공부를 했더니만은 아주 성적이 좋아졌다는 그런 간증들도 우리는 가끔씩 듣잖아요. 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을까?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이게 사실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 않거나 성경이 당신을 판단하게 하지 않고 당신 자신의 제한된 견해로 성경을 판단하며 잘나고 헛된 마음으로 성경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해주는 성경의 열매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성경이 우리를 판단하게끔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반대로 내 제한된 지식으로 내 제한된 그런 어떤 주관적 생각으로 내가 성경을 판단하고 재단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맛보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신학교를 다닐 때 가끔씩 그런 농담들을 했습니다. 저 친구는 성경을 진짜 잘 쪼개. 성경을 진짜 잘 쪼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진짜 잘 쪼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너를 잘 쪼개야 돼. 내가 성경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은 98절 100절에 보면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낫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들

물보다 낫습니다. 인생을 오래 사는 경륜이 많은 그런 노인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는 그러한 자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르치고 판단하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지 않고 항상 내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판단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들으려고 하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성경은 열린다. 성경은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아 됐다, 이것 갖고, 이건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돼. 아따 잘 됐다. 이 말씀 보니까 이번에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저 집사님 한 방 때릴 수 있겠구나. 내가 그렇게 말씀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툴,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창원 세광교회 황은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0574 창원 세광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70년 경남산 전면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창원 왕성교회 양충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하는 세상은 얼마나